안녕하세요. 사랑의 띠란 정희승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자리에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침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글을 봤습니다.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습니다. 물이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물살이 조금 빠르면 빠른 대로 물과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고맙기 때문이죠. 햇님은 어떨까요? 햇님은 구름과 다투지 않습니다. 구름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잘난 척해도 조용히 참고 기다렸다가 이 찡그렸던 하늘을 더 파랗고 맑게 해주죠. 구름이 비를 몰고 와서 모두를 적셔버려도요, 바람과 함께 불평하지 않고 이 모든 세상을 깨끗하게 말려줍니다. 이렇게 햇님은 자신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고맙기 때문이죠. 산호 있어요. 산. 산에 있는 나무는 산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좁던, 주위가 시끄럽든, 뭐 큰 나무들이 있든, 있는 모습 그대로 햇볕이 덜 들면 덜 드는 대로 그 처지에 맞추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나무는 자신이 산에서 어울려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고맙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햇님, 산, 이런 비유적인 자연의 대상을 보면서요, 어쩌면 우리도 물고기처럼, 산처럼, 햇님처럼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어진 환경에만 너무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않고요,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신가요? 좀 불평하고 좀 어려운 환경이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고 또 고맙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들레 앨범에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해요라는 곡이었어요. 오늘 사랑의 뜰한 7월 21일 네, 화요일 아침 1부 첫 곡으로 함께 시작했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사랑의 뜰한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죠? 아, 아침부터 푹푹 찌지만 더위와 다투지 않고요. 기쁨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1595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와, 지금 포항도 현재 기온이 30도입니다. 네, 아침인데도 30도네요.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다들 더위와 또 힘도 싸우실 것 같은데. 그럼요. 다투지 마시고요. 살짝 양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네. 이제는 뭐 오프닝만 들으셔도 이 정PD가 어떤 출책을 낼까 이미 딱 오시죠? 감이 오시죠? 오늘은 맞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는지 오늘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감사하지? 네, 오늘은 특별히 뭐가 감사하지? 그 감사의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감사 내용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더 좋겠어요. 무엇이 감사한지. 덥지만 그럼에도 감사도 좋고요. 네, 뜰안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께는요, 웰컴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네, 웰컴 선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첫 방문입니다. 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은혜로 여러분들,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청곡들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가, 목마른 사슴이. 이 곡을 우리 9507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함께 찬양하시죠.

0: 짬마 스페셜.
1: 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받고 있고요. 무엇이 또 감사한지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육안의 파리번님, 사뜰에서 은혜 많이 받음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우, 어쩜 이렇게 멘트도 기분 좋게 보내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0688번님께서는요, 살을 빼주심에 감사하셨어요. 성공하셨네요, 다이어트. 네. 이제 건강하셔야죠. 네. 응원합니다. 오늘 감사라는 두 글자로 초청 받고 있고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곡과 함께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입니다. 이하나 71번님, 사랑했더란 정유수 PD님,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어요.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이 찬양 신청합니다. 좋은 날, 감사하는 날 되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하나 71번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정말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떠한 환경이 찾아오더라도요, 사실 감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아, 이게 좀 나도 모르게, 그죠?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좀 투덜투덜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기에 더 감사하며, 오늘 승리하며,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3100번님, 피디님, 오프닝부터 방송 듣고 있어요. 각자의 역할에 감사하며 살고 있지만, 때로는 인간이게, 맞아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죠. 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늘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이 곡도 네, 준비해놨습니다. 아, 각자의 역할이 있죠. 그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네. 때로는 감당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기에 주님께서 나를 찾으라라고 하셨고 주님께 맡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신가요? 주님께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세요. 기도로 맡기세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응원할게요. 오늘 감사 이두 글자로 출첵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171번님은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죠? 네, 환영하고요. 주변에 혹시 또 우리 뜨란 또 극동방송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극동방송을 한번 들어봐.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요. 한번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 찬양 먼저 듣겠습니다. 고원석 씨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주님 완전합니다. 마커스 라이브 워십에 있는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아멘, 제이어스의 은혜로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6241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매월 국내 성지순례를 다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장인어른, 장모님, 부모님이 계셔서 또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문이라서 감사합니다라고요. 우리 6241번님께서 네, 은혜로다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첫 방문이세요. 그죠?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셨는데 6241번님께는 선물을 하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라는 두 글자로 출첵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또 감사하신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8099번님께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또 감사로 들어오셨습니다. 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감사입니다 하셨네요. 오른쪽 무릎이 기도로 낫게 하심에 또 감사 감사합니다. 신랑이 아침밥 해주는 거, 와, 진짜요? 감사하고요. 하루에 세 가지 감사를 생각해 보니 감사하는 것이 너무 많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진짜. 우리 8099번님, 네, 또 건강하시고요. 아침밥을 오늘 남편분이 해주셨나 봐요, 그죠? 매일 해주시는 건가요? 네. 더 맛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하루, 네, 또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8151번님도 샬롬 들어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6446번님도 샬롬 요양병원에서 찬양 듣고 있자니 눈물이 나네요. 피디님, 항상 은혜의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장소가 다르세요. 그죠? 이렇게 뭐 운전하시면서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하시면서 각자가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장소며 환경은 다를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를 마음껏 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발 서머 퀴즈. 네, 돌발 퀴즈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또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곡은 어노인팅의 찬양이고요. 주님 내게 땡 하신 분이라는 찬양이에요. 한 글자입니다. 주님 내게 어떤 분이실까요? 힌트 말씀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땡 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은 그는 땡 하시며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거 하신 분이세요. 초성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성 힌트는 시옷입니다. 시옷입니다. 주는 땡 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에도 있고요. 어노인팅의 찬양, 주님 내게 땡하신 분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와, 맞습니다.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노인팅의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 내게 땡!

0: 네, 여기까지 들으셨어요. 어느 힌트의 구였죠? 주님 내게 땡 하신 분. 정답이 뒤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한 글자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셨고요. 오답이 안 보여요. 정답만 잘 맞춰지고 계십니다. 잠시 후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0: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사랑의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할게요. 오늘 정답은 주님 내게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선하신 분이었어요. 한 글자 선이었습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선입니다. 포항 남구 복지관으로 근무하러 갑니다. 라고요. 우리 9733번님도 잘 맞춰주셨어요. 9055번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 네, 0075번님도 무덥지만 모두 주님 안에서 힘을 내는 하루 되세요. 정답은 선입니다. 라고 맞춰주셨습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수고하세요. 정PD님. 우리 5526번님도 보내주셨고요. 8151번님께서도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것 감사. 아침에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 감사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아, 그리고 우리 5987번님이 감사로 출첵해 주셨고요. 피디님, 오늘 제 생일입니다. 특별한 거 없는 평범한 날이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루하루가 감사입니다. 퀴즈 정답 같이 남겨요. 선 하셨어요. 아유,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네. 5987번님 축하 축하드리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맞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고 또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3151번님도 정답 잘 맞춰줬어요. 우리 하늘이가 아닌가 싶은데, 그쵸? 네.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어요. 먼저 우리 5987번님 생일 선물 하나 갑니다. 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남겨주시고요. 또 선물 받으실 분 두 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2707번님 그리고 1472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죠? 오늘 1부 끝곡은 신청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무에는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 다시 돌아올게요.

0: 오른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야망보다는 이기적 야망에 붙들려 살

0: 때가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정말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말처럼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단지 이기적 유전자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보다는 이기적 야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랄 앰비션이라는 책을 쓴 리트 히로 브레흐만은 인간을 선한 야망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기적 야망의 존재가 아니라 선한 야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은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조 목적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아브라함은 남은 자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르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 또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지내려고 내려갔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사람들에게 이 사라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동생이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 심히 사라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여인을 뺏고자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이 아내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네가 어찌 나한테 이렇게 말했느냐, 그래서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한테 그 일을 명하여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모든 소유를 가나안 땅에서 내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있는데 양과 소와 장막이 심히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 친척이다, 한 가족이다.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서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삼손으로서 좋은 땅을 택한 것이 아니라 롯에게 네가 좋은 쪽을 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정말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 너무 좋아 보이는 애굽 동산과 같은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좋은 땅을 보고서 그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넌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며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아주 언약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비전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비전을 바라봐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걸 두루 다니면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그걸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있는 곳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릉 양문교회 010-2582-45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포항 극동방송을 담아 보내주세요.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참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바쁜 출퇴근 시간, 나만의 찬양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 뜨거운 말씀 부흥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 극동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1: 지금 차는 막히지만 차 안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운전대를 잡아서 박수는 못 치지만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뭐 운전하시면서 그런 네. 분들이 들으실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2: 아, 네.
1: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찬양 좀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 주세요. 다른 운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세요. 운전하며 예배합니다. 운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 부착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지선의 소풍이었습니다. 네드란 이브 첫 곡으로 함께 나눴고요. 오늘 소풍 같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1372번님은 사진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방송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올해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전시회와 함께 또 사진 공모전이 있어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진이라고 두 글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707번님도 주소 잘 도착했고요. 중요한 거 하나, 이름이 빠졌어요. 이름도 다시 한번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72번님도 주소 잘 도착했습니다. 신철이님이시네요. 요즘 와서 저는요, 하나님 자녀인 게 너무 행복합니다. 올 여름 저희 가족이 10년 만에 7명이 동행하여 가족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 포함해서 8명, 지리산으로 휴가를 계획 중입니다. 이런 행복은 주님이 주신 시간이 허락되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족 여행.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죠? 지리산으로 가신다라고 하셨는데, 언제 가시는지 날짜는 모르겠지만 꼭 가실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많이 많이 담아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만큼은 정말 후회 없이 행복하게, 네, 정말 즐겁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당첨도 축하드립니다. 네. 나 주의 믿음 갖고 신청합니다라고 육안의 82번님도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2부 시간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서머 스페셜로 은혜로운 찬양, 또 시원한 찬양들 신청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전국구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많이들 듣고 계시거든요.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 지역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특별히 울릉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다 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계시면은 여기 울릉도입니다라고 지금 들어오세요. 크룩스의 찬양 먼저 함께 나눌게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함께 찬양하시죠.

아멘.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침 시작

부산에서 우리 경주 그리고 가천권 지역도 많이 덥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 오늘 오전 11시에 경북, 우리 영천시, 그리고 경주시, 경주는 중북부와 경주 남부에 지금 폭염 경보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또 양산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요. 또 이웃의 안전 살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경주가 좀 덥더라고요. 또 영천까지도 지금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다들 중요한 업무가 아닌 이상은 또 외출은 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6181번님의 신청곡이에요.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네, 극동방송 사랑의 트란 서머 스페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1분을 넘어섰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성탄 찬양 메들리였어요. 웨이 홈의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아, 눈사람 트리가 생각이 납니다. 소복소복 한방눈도, 그죠? 우리 6582번님도 보내셨어요. 지금 우리 경주시 그리고 영선시에는 폭염경보가 또 발효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으려고요. 캐롤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네, 2부 시간에서는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퀴즈 준비했고요.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린이 찬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노아 앨범에 있는 곡으로 준비했고요. 땡땡은 마치라는 찬양이에요. 이 곡도 다들 아시는 곡이 아닐까 합니다. 땡땡은 마치 두 글자고요. 초성 힌트는 치읓과 기억이에요. 치읓과 기억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땡땡은 마치. 무엇은 마치일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그런 가사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들어갈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우리가 다들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 물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8151번님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셨어요. 두 글자 치읓과 기읓이요. 어떤 분이 김밥 땡땡입니다 라고도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거기도 있습니다. 상호명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 들어가 두 글자 지금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아, 지금 경주 가는데요. 폭염 경보가 떴어요. 유유라고 했는데. 아유, 그쵸. 아무튼 물을 자주 드시고요. 또 양산도 챙기고 그 선크림, 자외선 차단 크림도 잘 바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땡땡은 마치라는 찬양 노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들어보실까요?

땡땡은 마치었습니다. 노아 어린이 찬양의 찬양이었어요. 제가 초성 힌트를 체육과 기억으로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축구는 마치라고 1537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축구는 마치. 네, 축구 이제 잘 끝나셨죠? 아, 이게 좀 센스 있게 재밌게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되게 웃음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냥 정답과 상관없이 1537번님께는 선물 하나 챙겨서 드릴게요. 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252번님께서도요, 샬롬, 내일 항암 치료 받으러 가는데요. 받을 수 있는 그 피수치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역시 퀴즈는 활력소가 되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러 간다라고 하셨는데 내일 가시죠? 네, 잘 받으시고요. 네, 우리 성령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고 계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퀴즈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요. 하지만 찬양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3016번님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7169번님, 힌트가 너무 어렵지만 땡땡이라 보내봅니다. 크크크라고 하셨어요. 그죠? 힌트라고 해야 될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힌트로 김밥 땡땡 있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라고요. 감사합니다. 2079번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이 더위에 캐롤을 듣고 있으니 엄청 시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게 오답들이 막 쏟아지네요. 네, 축구 나왔고요. 치과, 치과는 마취. 치과는 마취를 해야죠. 맞아요. 마취 안 하고 그냥 생으로 하면 엄청 아픕니다. 치과는 마취라고 하시면서 1951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치과 가는 길이라 무서워요라고 하셨는데 아 이게 또 치과는 마취 이렇게 들리셨나 봐요. 아유 그쵸. 다들 치과 가기 어려워하세요. 힘드세요. 이게 소리만으로도 굉장히 그 공포감을 느끼신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마취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잘 치료받고 오세요. 이렇게 재밌게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세요. 네. 잠시 후에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땡땡은 마취입니다. 네, 마취가 아니고요. 마취입니다. 두 글자 체육과 기억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앞에서는 노아 어린이 찬양이었다면 빼놓을 수 없죠. 저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 함께 하시죠.

아멘.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니까 합창단에서 했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가 생각이 나요라고요. 우리 하늘이가 보내셨네요. 어린이 합창 단원이죠. 네. 너무 예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오답 댓글을 보면서요. 같이 재밌게 웃고 계시네요. 이 댓글 센스 최고 대한민국입니다. 천재들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죠? 저는 치과는 마취에 빵 터졌잖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3916번님 사순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곡 신청해 주셨고요.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자, 오늘 그럼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네, 축구도 아니고 치과도 아니고 정답은 청국이 정답이었습니다. 청국은 마취가 정답이었어요. 청국. 새싹분들도 있으세요.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두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7169번님 그리고 6743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도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무더운 날씨지만 아유 더워 왜 이렇게 더워라기보다는 아 이게 또 찬양을 들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영이 시원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로 채워지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 하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또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방금 들으신 곡은 이선욱 씨의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곡이었습니다. 7169번님 새싹분이신데요. 와 완전 신나요. 당첨이다 라고 하셨어요. 어제 오늘 교회 부서일로 바빠서 찬양 들으며 위로받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요. 경주에 사시네요. 가장 중요한 이름이 빠졌어요. 이름도 다시 한번 남겨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랑의 드란 준비한 끝곡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아 로뎀나무 아래에서 앨범에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아주 명문가의 아들이었고 키도 크고 잘생긴 아주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사울의 생김이나 지도력이 뛰어나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높았지요. 그러한 그의 모습에 반한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왕정국가를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 민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전통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전통을 깨고 자기들 눈과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첫째로는 사람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용모와 재능을 본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백성의 인기를 생각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사울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탐심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아말렉 부족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사울이 많은 전리품을 빼앗았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은 다 빼돌리고 나쁜 것만 불태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재물 욕심에 눈이 어두워 모두 불사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울은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을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잘못을 지적한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려고 하자 그의 옷을 붙잡아서 찢어진 것입니다. 왜 떠나느냐? 당신이 뭐냐? 왜 나를 저주하느냐라는 생각을 품고 옷을 거칠게 잡아당겼고 옷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사자를 얕잡아 본 것이고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한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의 사건과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요소가 없던 것입니다. 문제는 결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따르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15장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누구 마음에 드느냐,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 마음에 들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말 그대로 사람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조는 당대로 막을 내리고 그 후임으로 뽑힌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리라는 꿈도 꾼 일이 없었고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나 말을 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8형제 중에 막내였고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들에서 양이나 치며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어찌 보면 그저 그런 평범한 아이였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신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윗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6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맡긴 대로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며 그 또한 지속성을 가진 꾸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는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30세의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될 때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셨고 요셉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애굽의 바로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눈에 들기 위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은 더더욱 금해야 합니다. 사울왕은 다윗보다 훨씬 키도 컸고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심 때문입니다. 외모나 용모는 눈에 보이지만 중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조건, 경력, 그 모든 것이 삶이나 교회 생활에서도 무척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길러갈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무한하고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살이가 힘들다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룩한 직분들을 소홀히 하고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방향과 신앙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생의 허무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울왕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감사하며 내 중심을

0: 온전히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송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화요일 진행을 맡은 포항 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입니다. 저희 집 앞 무화과 나무에 작은 무화과들이 열렸습니다. 매일 지나던 길이었는데 어느새 조그만 열매들이 가지마다 맺혀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무화과는 꽃이 없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꽃이 열매 안으로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내화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꽃을 밖으로 자랑하지 않고 열매 속에서 조용히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무화과의 꽃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붙들고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작은 순종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무화과가 열매 안에서 꽃을 피우듯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안에서 조용히 꽃을 피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가꾸고 기도로 마음을 다듬으며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난 믿음

의 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랑의 열매로, 인내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꽃을 피우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0: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덕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1: 네. 아, 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청취자 여러분, 더운 날씨 속에 또 영과 육 강건함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여전히 무더운데 또 육체의 건강도 잘 지키셔야지 신앙생활도 잘 하실 수 있으니 또 영육관에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0: 네, 목사님 무화과가 벌써 열렸더라고요.
1: 그렇나요?
0: 네,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 무화과처럼 보이는 모습보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믿음을 품는 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내면이 자라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방송 가족분들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같이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운 여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로 또 삶이 공고하거나 힘든 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믿음의 귀한 자녀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여름에 주의 성령님이 지치지 않도록 알게 모르게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믿음의 생활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삶 혹은 또 이 사회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힘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이 공고하고 힘들지라도 천국 바라보며 덥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저 천국 소망하며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내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군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군대에 와서 신앙을 놓치게 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잘 인도하도록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 네,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군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는 군사역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청년들, 우리 군인 청년들 맡아서 잘 또 돌보시는 귀한, 너무 귀한 사역이시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상황은 알 수 없고 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귀한 사역을 하시고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1815 귀한 군사역 하시는 혹은 목사님인지 평신인지 알 수 없지만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비옥기는 맡겨주신 귀한 우리 군인들 너무나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합니다.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섬기는 그 군인들 제대할 때까지 잘 돌보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돌보시는 너무나 귀한 사연 하시는 우리 1815분, 비옥기는 맡겨주신 귀한 우리 군인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군대 와서는 신앙을 놓치게 된 청년들을 많이 또 보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 자녀

0: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 그 기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군에 가서 오히려 여기 사회에 있을 때 약했던 믿음, 나태했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군대에 가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1815분 주여 힘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우리 군 청년들 한 생명도 놓지 않고 잘 붙들며 저들이 주님 안에서 더 든든히 서가며 신앙생활 오려 잘하다가 때가 되어 전역할 수 있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군 사역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힘주시고 지치 않도록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능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로 훈련받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0: 아멘.
1: 392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자교회의 박상국 목사님, 김명자 사모님은 1년 365일 건빵으로 사활을 걸고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전도에 힘쓰시고 계십니다. 하오나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전도용품 구매할 여력이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창고에 전도용품 걱정 없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하셨습니다.
0: 네.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 네.
0: 건방으로 전도하는 것 너무 귀한데 또 너무 쉽지 않은 일을 매일 감당한다는 게 너무 또 정말 손으로도 박수 보내드리고
1: 네.
0: 정말 믿음으로도 응원 보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저 전도를 정말 매일 건방으로 하시는데 물질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혹시 또 이 기도 들으시고 또 감동, 성령께서 감동 주신 분이 도움의 손길이 연결되어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박성근 목사님, 김영자 사모님 사역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정자교회 섬기고 계시는 박상국 목사님, 김영자 사모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365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또 믿고 건빵으로 전도하는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날씨도 너무 많이 더울 텐데 노방전도 계속 힘쓰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비옵기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 혹이라도 하나님 너무 힘들게 힘이 지나도록 사용하시다가 건강 잃어버릴까 두렵사옵나니 귀한 목사님 가정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마 섬기신 교회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전도용품 또 구매할 그런 헌금이 다 충당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교회 전도용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건빵이 아주 많이 쌓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 국동방송 청취자분들 중에서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또 필요한 물질이 채움받아서 주님 귀한 주신 사명 365일 건빵으로 생명을 구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상구 목사님, 김명자 사모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큰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도 풍성히 맺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정자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0702번님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에 울산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수술 예정인데 수술이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회복도 잘 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이 걱정이 많은데 성도들의 마음에도 평안함 더해 주시길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0: 네. 네. 그렇죠.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0: 대신에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0702분, 그죠?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분명히 지원종 주실 겁니다. 이
1: 아멘.
0: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0702 성도님,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목요일에 울산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비옥기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귀한 목사님, 평안으로 지켜주시며, 목요일날 수술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깊이 함께 하시며, 수술을 집도하시는 의사님들, 좋은 분 의사님들, 돕는 간호사분들, 주께서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평안함 주시고, 주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 수술 집도하시는 의사님, 그 눈을 밝히 뜨게 해주시고, 또 판단력을 주의 성령께서 잘 판단케 해주시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 그 수술하는 손에 힘임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수술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돕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 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귀한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귀한 목사님 수술과 모든 치료 과정 속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성도님들보다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실 주님,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이 일을 통하여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80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목사님, 사모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기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손녀가 휴학 중이고 많은 아픔을 겪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참 반듯한 청년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재발이 없이 회복되길, 지치고 힘들었던 상황을 이겨내고 평안과 감사로 일어서고 함께 아파하는 아이 엄마를 위해서도 간절한 기도 필요합니다. 이들도 일어서려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0: 네.
1: 네.
0: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서 또 그저 아픈 마음으로
1: 네.
0: 또 기도하며 기도를 요청하는 아마 할머니겠죠, 그죠?
1: 네.
0: 예. 할머님의 귀한 기도, 또 엄마의 귀한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또 귀한 사랑하는 손녀, 딸을 치유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길 믿습니다. 함께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8007 귀한 성도님, 사랑하는 손녀가 아마 몸인지 마음인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은 아픔으로 인해서 휴학 중이라 그럽니다. 비옥기는 우리 하나님 귀한 어린 딸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어루만짐 속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치유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귀한 손녀도 믿음으로 하나님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도록 주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평안과 감사로 일어서게 도와주시며, 함께 아파하는 귀한 딸, 아이 엄마를 위해서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귀한 엄마의 기도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니의 여인이 귀신들 어린 딸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 지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했던 어머니의 그 마음,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 어머니의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어서도록, 치유하도록, 온전히 나옵도록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 다음에는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전화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청취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성도님.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예. 반갑습니다. 성도님 혹시 교회와 성함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고 있는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0: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고 예. 계신 예. 박철민입니다. 예, 박철민 예. 성도님. 예. 네, 예, 어떤 예.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1: 예, 우리 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권사님으로서 네.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계실 때도 많이 이제 헌신도 하셨는데요.
0: 네.
1: 네티로 쓰러진 지 네. 8년째 정도 되시는데요.
0: 네.
1: 요양병원 계시다가 또 우리 집에 계시면서 네. 요양보신들이 일어서 같이 이제 돌봐드리고 쓰고 계시는데요.
0: 네.
1: 목에는 발에를 쐬는 그 색전을 해드리고
0: 네.
1: 또 배에는 경관식을 이렇게 넣어드리고 우리를 모자란 분이에요. 10년간이
0: 네.
1: 되셨는데 네. 어머니가 우리는 모자라고 했는데 하느님과는 영적으로 대화를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0: 그래서 네.
1: 하느님께서 그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고 꼭 천국에 계실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네. 아멘.
2: 네. 네. 귀한 성도님.
1: 예.
2: 사랑 어머님 사랑하는
1: 예.
2: 그 마음이
1: 예.
2: 멀리서도 보입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또 치유의 손길을 구하는. 아드님의 귀한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1: 네,
2: 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철민 성도님, 사랑하는 어머님, 뇌출혈로 쓰러지신 지 8년째 누워 계신다고 합니다. 긴 시간 사랑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우리 박철민 성도님, 그 마음을 주께서 먼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어머님의 치유와 함께 무엇보다도 어머님 끝까지 믿음 붙들어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아드님의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아버지 하나님 누워계시면서 가래 빼는 또 기계를 하시고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하고 배에는 또 경관식을 넣어드리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계시며
1: 아버지.
2: 또 사랑 아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며 아프기도 하나님 참 식물인간으로 계속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여 비옵기는 아드님의 기도 또 분명히 어머님 비록 의사소통은 되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그 병실에 누워 계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2: 끝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아드님 편안함으로 또 어머님 돌보게 해주시되 비옵기는 어머님 분명히 믿음 있으시게 천국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 아드님의 그 귀한 기도 꼭 들어주시며 언제인지 알지 못하시마는 어머님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어머님에서 기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1: 아멘.
2: 하나님 아드님의 귀한 믿음의 기도와 함께 병실에 누워 계시는 어머님도 함께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2: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네.
0: 네, 집사님
1: 네,
0: 강건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0: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잠시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포항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영덕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으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장함인 8월 1일 토요일 서울에서 육군사관학교 시험 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험의 모든 과정을 간섭해 주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 원합니다 하셨습니다.
1: 네, 그렇죠. 목사님께 이렇게 어떤 분인지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네. 아들인지 손자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장함인 며칠 남지 않았네요. 8월 1일 토요일 서울에서 육군사관학교 아마 귀한 시험을 친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무명으로 장함인 아들인지 손자인지 알 수 없지만은 8월 1일 토요일 서울에서 육군사관학교 귀한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시험 준비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며 애쓴 우리 장함인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옥기는 시험 치는 그날 주께서 깊은 평안으로 심령에

0: 채워주시고 또 밤에 잠도 잘 잘 수도록 도와주시며 육신도 강건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 시험장에 도착해 주시고 모든 시험 시간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필요한 또 지식과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깊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을 잘 마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할 수 있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장아민 하나님 은혜 의탁합니다. 꼭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대학 4학년인 조카 박예성이가 남은 두 학기를 성실히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직장에 꼭 취업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이제 졸업반이시네요, 그렇죠?
1: 네.
0: 얼마나 많이 좀 긴장할 수도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취준생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 조카 박예성 남은 학기 또 성실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졸업 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직장 우리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조카 박예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남은 학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성실히 잘 마치게 도와주시며 이제 졸업반입니다. 졸업 후에 또 사회에서 진출해서 직장 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비옥기는 우리 박예성 꼭 기억하여 주셔서 가장 적절한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시대라지만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셨다면 귀한 조카 박예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직장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졸업 남은 학기 하나님의 자녀로 또 취업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이 땅 떠날 때까지 우리 조카 박예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박예성 주께서 꼭 품어주시며 끝날까지 하나님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과 유구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하나님께 성실한 기도 올려드리는 9215번님께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632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에요.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계세요. 모두 건강히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0: 네. 아이고.
1: 네.
0: 이런 딸 두신 엄마 아빠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여학생 네. 섬기는 귀한 교회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마 요새는 뭐 시골 뿐 도시에도 연세 드신 분이 많으시다 그러는데 또 귀한 함께 섬기는 교회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했다는 게 너무나 기특하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름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 귀한 친구의 그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321 귀한 친구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인데도 이렇게 하나님 함께 섬기는 교회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또 올려드렸습니다. 비옥기는 섬기는 귀한 교회 할아버지 할머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매주일마다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시는 귀한 교회 하나님 연세 많으신 분들 더위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며 시간이 흐르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육신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우리 6321 귀한 섬기는 교회 모든 어르신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의 기도 이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들어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섬기는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 주님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실 줄로 믿습니다. 6321 귀한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이 아름다운 믿음 끝날까지 잘 간직

0: 함께 도와주시고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에 정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잘 자라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름다운 기도 제목으로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662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큰아들이 포항에서 해병대 대위로 근무 중인데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충무교회 잘 섬기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어머니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0: 네. 6629분 그죠. 큰아들 네. 포항에서 해병대 대위로 근무하고 있는데 군생활하다 보면 어떤 우리 그죠 장병은 신앙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장병은 신앙이 약해지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약간은 점점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다는데 네. 우리 또 아버님 같아요 그죠 어머니 건강 위해서 기도한 것 보니까 네. 우리 이 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6629분 큰아들이 포항에서 해병대 대위로 근무 중인데 아마 근무가 바쁜지 아니면은 또 신앙적으로 알게 모르게 나태해졌는지 입대하기 전보다 아들의 신앙의 모습이 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옥기는 아버님의 귀한 기도 주께서 꼭 기도 들어주셔서 큰아드님 포항의 해병대 근무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마 그 군에 있는 충무교회에서도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며 또 그곳에서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어머니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 요청도 하셨습니다. 비옥기는 어머님 연약함 중에 있으신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어머님도 더욱더 건강으로 주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 비옥기는 우리 6629분의 귀한 기도를 주은혜가 주께서 아름답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나라도 잘 지키고 또 신앙도 잘 지키는 우리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392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 가족들, 언니들, 조카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특별히 큰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대학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혈당이 안 잡혀서 투석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0: 네.
1: 하셨습니다.
0: 네. 친정 가족들 위해서 그죠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정 가족들 우리 언니들 조카들 예수님 믿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기도 올려드립니다. 비옥기는 귀한 친정 가족들이 정말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3922분을 통해서든지 혹은 믿음의 신실한 분들을 주께서 붙여주셔서 언니들과 조카들이 꼭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큰 언니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라 합니다. 혈당이 잘 잡히지도 않고 계속 투석하고 있는 힘든 상황이라는데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최능하신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께서 사랑 귀한 큰 언니 주님 당뇨합병증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혈당도 잘 잡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3922분의 귀한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 귀한 언니들 조카들 꼭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큰 언니분 치유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영육간에 은혜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또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36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면접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곳에 일하기 원합니다. 하셨습니다.
0: 네,
1: 긴급한 기도 제목이 되겠네요.
0: 네. 네. 오늘 그 면

이제 아마 취업을 위해서 면접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362분 오늘 면접이 두 곳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정말로 가장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0: 강하고 남대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덕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한마디와 눈물 한 방울도 소중히 받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맺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영덕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 진행의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더워드에서 교리 교육 강사 양성 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 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 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

한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사 이 땅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음을 따라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땅의 위정자들 또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 ICRC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 감사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ICRC 총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인천에서 진행되며 세계 38개 회원교단 대표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장 최성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번 총회가 바른 복음과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도 중심의 사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보수 개혁교회들의 국제연합체인 ICRC에서 예장 고시는 창립 회원 교단이자 단일 교단으로는 가장 큰 비중인 48%의 개인 회원이 소속돼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 KMQ가

0: 어제 경기도 광명에서 선교 포럼을 열고 이슬람 세계의 회심 동향과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마가 주요 선교회 해외 본부장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무슬림 회심운동 82건 가운데 69건이 21세기 초반 12년 사이에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열린 국제협력망 회의에서는 무슬림 출신 그리스도인 100여 명이 모여 사역팀이 없는 미전도 종족을 직접 섬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교 대상이던 이들이 선교 주체로 전환되는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무슬림 비접촉 미전도 종족 97곳 모두를 현지 단체들이 입양해 전임 사역자 1,100명이 활동 중이며 인도네시아 역시 남아있던 8개 종족의 입양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교 전문가들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이처럼 서구교회나 외부 선교사 중심의 구호 방식에 의존하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지인 신자들과 이주민 네트워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대안적 선교 모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착교육기관을 퇴소한 고령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돌봄 공백과 외로움 속에서 이단단체의 밀착포교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한국교회의 체계적인 복음 양육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단체와 현장 목회자들은 80세의 북한 이탈 주민 김모 씨가 하나원 퇴소 후 병원 동행과 식사 지원을 앞세운 이단단체에 미혹됐다가 정통교회로 회심한 사례를 공개하며 이단들이 일상 점유형 밀착 관리를 펼치는 반면 정통교회의 지원은 명절 행사나 일회성 생필품 전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북한 이탈 주민을 단순 시혜 대상이 아닌 복음의 동역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돈과 물질을 넘어서는 1대1 제자 양육과 지속적인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북 구미 국제교회가 주말 근로로 돌봄 공백에 처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을 위해 조건 없는 아이 돌봄과 구호 사역을 전개하며 다문화 선교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권주훈 박정림 목사 부부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부부의 5세 자녀를 위해 주말 돌봄을 자처하며 신앙 강요 없는 환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개척 이후 13개국 이주민이 거쳐간 구미 국제교회는 모국어 성경 봉독예배를 비롯해 뇌출혈 노동자의 의료비 지원과 사고 사망 노동자 장례집례 등 현장 중심의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문화 감수성과 실천적 환대가 다문화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꺾고 사상 첫 3위에 오른 가운데 양국 크리스천 선수들이 경기 직후 센터서클에 모여 감사의 연합기도를 드린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잉글랜드의 부카요 사카와 마크 게히, 에베레치 에제 등 3명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프랑스의 다요 우파메카노, 트레보 찰로바 등 크리스천 선수 4명과 함께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평소 소속팀과 SNS를 통해 신앙 정체성을 고백해온 선수들은 승자와 패자의 경계를 허물고 경기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으며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결승전 직후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대조를 이룬 이번 연합기도는 크리스천 선수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33도로 경북지역 대체로 낮 동안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 이어지겠고 평양 25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 늘 극동 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 방송이 극동 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야
1: 할 네가 행복한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을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나에게 뿐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뿐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넘어 미래까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물으며 사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으로 현재를 넘어 미래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모두 그가 자신의 현실과 미래를 엮어서 말하게 되는 근거요, 확신의 기반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간구는 모두 공허한 말이 될 뿐입니다. 특히 이 짧은 시편에서 그는 실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충만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가 감사의 대상으로 말한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즉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행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덧붙인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2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BBC에 따르면 북한의 개성공단 인근 비무장지대에 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보이지 않던 도로가 위성사진에 포착된 건데요. 위성으로만 파악된 도로의 길이가 100km는 넘는다고 하죠. 이 도로를 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울창한 나무 사이로 흙길이 쭉 이어져 있는 평범한 도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남과 북의 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2km씩 완충지대를 두고 DMZ를 형성해 왔는데요. 북한이 길을 냈던 이 도로의 일부 구간은 군사분계선과의 거리가 260m까지로 가까워졌다고 하죠.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DMZ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했고 또 군 병력과 장비 출입을 제한하기로 약속했는데도 말이죠. 북한이 남과 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에 그곳에 도로를 만들고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을 더 설치하면서 최근 들어 국경 요새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분단의 장벽을 쌓아가고 있는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강력히 임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북한 땅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여러분의 기도의 소망의 한 줄 함께해 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북한 땅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파주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9945님, 오늘 처음 문자를 주셨어요. 이곳이 북한 땅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북한에 대한 말씀이 와닿고 뭉클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하트까지 함께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파주에서 또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아, 더 그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개성부터 시작해서 북한에서는 그 군사분계선 지역까지 계속해서 길을 만들면서 좁혀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2km의 구간은 그곳은 공간을 이렇게 두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100km 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길이 100km를 넘는 길을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다고 하죠. 얼마 전에 OAP데이 시작하면서 여러분 장마철에 강으로 떠내려올 수 있는 지뢰를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년 전쯤 북한이 이곳을 적대적 두국가라고 선언을 하면서 최근 들어 지뢰를 더 매설하고 철책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국경 요새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북한 땅이 변화하고 남과 북의 그 변화의 바람이 속히 불어오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주를 출석 인사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포천에서도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가 참 많이 내리고 있어요.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북한이 길을 내는 그 길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비 오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9148님, 아, 북한이 이 1년쯤? 1년 동안 내고 있는 길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 길목이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포항에서도 출석해 주신 9733님 반갑습니다. 용인에서도 와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두를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586님이시고요. 새싹 회원 한 분 더 계시네요. 주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성도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80년이 가까이 분단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다문화 가정이시라고 하신 우리 경기도 광주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빨리 북으로 함께해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장모님을 만나러 갔으면 좋겠어요. 장모님이 우리 북에 계신 걸까요? 2261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더운 포항은 능수화가 예쁘게 늘어져 있어요 하시면서 또 7201님도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한 줄 한 줄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아멘 아멘이라고 외쳐주신 9148님의 문자처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의 한 줄 한 줄이 방송으로 선포될 때 우리의 기도에 마음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출석 인사는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찬양 후에 오늘의 북한 상식도 만나봐야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올려드리고요. 오늘의 북한 상식, 북한을 알아가는 시간 이어집니다.

썸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첫 번째 상...

혹시 여러분 정답 보내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시작하면서 북한이 DMZ 지역으로 조금씩 도로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과 북이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이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2km씩 총 4km 폭에 걸쳐서 설정된 완충지대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거는 남과 북으로 4k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 DMZ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동해와 서해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 DMZ는 몇 킬로미터일지 오늘도 보기로 함께 해볼게요. 1번 111km, 2번 248km, 3번 500km. 참고로 북한에서는 그 길을 내고 있는 길이가 100km에 육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뭐 이게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길인 것 같지만 그래도 100km가 꽤 긴 거리이기 때문에 뉴스 보도가 된 거고 한 가지의 이 계산이 들리면 요 DMZ에는 200m 간격으로 1000개가 조금 넘는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접근이 금지된 곳이다 보니까 200m 간격으로 1000개가 조금 넘는 표지판을 두고 있는 이 DMZ가 가로로는 몇 킬로미터일지 그 폭은 2킬로에서 4킬로미터. 물론 앞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길목을 내서 일부 구간은 뭐 200여 미터까지 좁혀졌다. 북측에서는 그렇게 좁혀졌다고는 하지만 협정에서 맺었을 때 폭은 2킬로에서 4킬로미터. 그리고 동과 서는 몇 킬로미터일지 1번이 111킬로미터, 2번이 248, 3번이 500.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도전을 기다립니다. 총성이 멈춘 자리에 그 냉전의 유산인 DMZ가 몇 킬로미터일지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오늘도 정답 도전해 주시고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정답을 받아봤는데요. DMZ 비무장 지대가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그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 지대가 가로로 몇 킬로미터일지가 문제였어요. 1번이 111km, 2번이 248km, 3번이 500km인데 힌트로는 200m 간격으로 천 개가 조금 넘는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수학 문제여서 그래도 어제보다는 정답률이 어제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248km죠. 200m 간격으로 1300개가 조금 안 되는 표지판이 설치가 돼 있고요.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부터 동해안 고성군에까지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군대가 주둔해서도 안 되고요. 무기가 있어서도 또 군사시설이 설치가 되어서도 안 되는 조약 협정을 맺었죠.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곳이 그렇게 인적이 없다 보니까 두루미나 뭐 저어세 수달 아마 자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곳에서 자연 생태계가 보존되어 온 지가 수십 년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면적만 하면은 서울의 1.5배에 달하는 꽤큰 면적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총성이 멈춘 자리에 탄생한 냉전의 유산, 이라고도 불리는 이 땅이 속히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곳이 복음 통일의 산물로 또 남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777번님은 역시 운전하는 분이세요. 비디님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속초까지 200km가 좀 넘으니까 정답은 2번이겠네요. 주님께서 북한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와, 번호도 단번에 배울 수 있는 번호를 갖고 계세요.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아들 밥해 주다가 보냅니다. 북한과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번이라고 보내주신 1099님. 아,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1099님도 저희 정답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1993님도 맞춰주셨어요. 아기랑 병원 가고 있는데 즐겁게 참여해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검진을 가시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993님,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고요. 수학 문제는 200m 곱하기 1000개. 어렵지만 이번을 잘 선택해 주신 4956님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수구자가 나와서 적응이 안 됩니다. 얼른 통일이 돼서 경계선을 허물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숫자가 우리에게 반가운 숫자가 되는 그날이 머다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메시지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상식 퀴즈까지 이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비무장 지대가 이렇게 쭉 가로지르고 있지만 2000년 이후로부터 뭐 개성공단도 있었고요. 남과 북이 서로 오갈 수 있는 여러 합의를 거쳐왔었잖아요. 지난주 문제 중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가 그 실례죠.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상식,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26년 동안 남과 북이 합의를 한 그 무수한 합의 가운데 이 철도와 이 도로들은 우리가 이어보자라고 착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운행이 중단되고 또 북한에서 이곳을 폭파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합의를 하고자 했던 흔적들이죠. 그래서 총 몇 개의 철도와 도로를 잇고자 착공했었을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1번 두 개, 2번 네 곳, 3번 열 곳. 한 곳, 한 곳이 지금은 물론 오갈 수 없는 길목이지만 복음이 오갈 수 있는 그 길목이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남과 북 가운데 몇 개의 철도와 도로를 이으려고 착공을 했었을까요? 두 곳일까요? 네 곳일까요? 열 곳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찬양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려봅니다.

정답 3번 하고 싶은데 2번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우리 한 분은 10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0곳이 아닌 1000곳, 10000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2000년도 이후에 남과 북에 남과 북을 잇던 도로와 철도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목들을 통해서 분명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일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혀 있는 그 길목들이 몇 군데일지가 오늘의 문제였어요. 두 군데일지, 네 군데일지, 열 군데일지, 1번이 두 군데, 2번이 네 군데, 3번이 열 군데. 도로와 철도 가운데 착공을 했던 곳이 기준인데, 오늘 좀 어렵죠? 방학 시작한 딸과 듣고 있어요. 실향민들이 꿈에 그리던 열차를 탈수 있도록 다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9570님. 지지난주 우리 문제 가운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절반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의 꿈이 이 철책이 무너지고 분단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북한 땅에 들어가서 고향에 가서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길목이 속히 열리기를 바라면서 제가 아직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조금 더 받아보기 위해서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요. 오늘 또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해볼게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

물.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식 퀴즈 두 번째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도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정답은 3번 열꾼된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더 많아져서 하루속히 북으로 갈 수 있는 날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새싹 회원이신 3120님, 너무 귀한 소망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저도 3번이었으면 좋겠지만 정답은 2번입니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 또 파주와 개성을 잇는 경의선 도로, 강릉과 원산을 잇게끔 했던 동해선 철도와 동해선 도로까지 네 곳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또 오프닝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북한이 두 국가, 적대적 두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2년 전에 이 도로와 철도를 일부 차단하고 폭파하기까지 이르렀죠. 앞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많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했던 3120님의 소망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그 방법으로 또 복음 통일의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길목 길목을, 복음의 전달자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목 길목을, 무수히 많은 길목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파주에서 통일 기도행진으로 교회분들과 함께 갔을 때 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왔습니다. 탈북민들이 통일의 귀한 마중물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4154님 문자 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북녘 땅으로 바로 달려가고자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북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통로가 오늘도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나는 영원하도다. 이렇게 정답 맞춰주시면서 또 소망의 한 줄도 남겨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선정 통해서 또 선물 드려야죠. 7706님, 하나님 속히 복음 통일되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2번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조금 전 파주에서 주셨던 4154님과 그리고 3120님, 천곳 만곳의 소망을 남겨주셨던 5189님을 비롯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을 해서 선물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오늘 새벽 예배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정답까지 보내주셨던

0303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함께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작은 상식들이지만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 통일에 대한 상식을 나눌 때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동성애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동성애를 그만두고자 상담을 요청해오는 젊은 분들을 접합니다. 그 중에는 에이즈에 걸린 이후에도 동성애를 끊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저는 당시 그 청년을 위로하며 동성애에 관한 강의를 들으러 오실 것을 권했고 그는 성실하게 강의장에 찾아와서 듣고 상담까지 하여 동성애를 관두기로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그의 스토리가 얼마 전 기독교 신문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해당 기사에서 동성애 폐해를 통계로 알리는 강의를 좀 더 일찍 들었다면 동성애 세계에서 진작에 빠져나오고 에이즈에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서 동성애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겠다고 다짐했음을 언론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내린 형제를 위해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1일 1시경 강원 동해산지, 삼척평지, 경북 포항, 안동 동남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안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보내드립니다.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으로 저에게 코를 했지만 그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남편의 물질로 뭐 저의 건강으로 제가 너무 정말 하나님한테 둔감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소망 권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나를 더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1: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아들을 목도 다치지 않고 허리도 다치지 않고 정말 그 발 뒤꿈치만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제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죠.
2: 주님께 다시 붙들린 김소망 권사님. 권사님은 극동방송을 통해 처음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1: 제가 아이가 딸, 아들, 딸인데 저희 막내가 또 그 예능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예능 때 만난 학교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저에게 극동방송을 소개를 했어요. 네네, 안 믿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앱을 다운받아서 네, 그때서부터 듣게 되었죠. 지금은 거의 24시간 잠들 때 외에는 네, 이 극동방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셨지요. 그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과 찬양이 내 삶을 선교의 길로까지 이끌어갑니다.
1: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제 안에 그 히브리서에 있잖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서 예,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은혜를 받았고, 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율을 느끼게 하면서 예, 예, 제 심령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바로 저도 그 도농동의 교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삶으로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부터 해서 동남아시아까지 다 선교를 저희 딸들과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2: 죄악 사슬에 매여 죽음의 길을 가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처럼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방송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1: 저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갈급해하던 그런 영혼들이 이 극동방송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송 선교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심장이 요동치고, 정말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이 이웃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네, 섬기고 싶습니다.
2: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 사역에 동역해 주시는 분들을 우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합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합니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0: 사랑하는 아들 태영아, 태영이 너를 낳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춤을 추실 정도로 기뻐하시고 정말 바르고 착하게 성실하게 잘 자라줘 고맙고, 아빠 엄마에게 희망이 되었던 아들, 길고 긴 그 학업에 끝을 잘 마치고 또 대기업까지 취업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주고 만나게 하시고 예정해 주신 보람이를 만나서 더욱더 반가웠단다. 앞으로 살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닥칠 때마다 연연해 하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기를 엄마는 기도하면서 응원한단다.
1: 엄마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창문이 되어준 귀한 아들. 이 아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사랑하는 친정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한 눈물 어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저희 친정 아빠 구원해 주세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팔다리를 주무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몇 주 후에 신정에 다시 찾아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섬겼듯이 저희 친정 아버님과 친정 어머님 세족식을 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친정 가문을 구원해 주시고, 형제가 6남매인데 저희 오빠 김봉상, 저희 여동, 저희 남동생 김상권, 저희 여동생 김수경, 김미영, 김상영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구원의 감격이 큰 만큼 가족 구원의 소망이 또한 큽니다.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만큼 아직 불신자인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극동방송을 듣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오늘 전파 선교사가 되셔서 가족 구원의 동반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문제가 술술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문제들은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 것인지,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란 거짓과 거짓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뭐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부탁드렸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은 잔머리 굴리고 잔꾀 부리고 권모술수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고, 그게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취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가 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의합니다. 아이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대답드립니다. 예,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한 15년쯤 됐을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와서 미국 자기네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한번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친구야, 난 못 간다. 난 부흥사도 아니고 자격이 없다. 특히 나는 미국 갈 비자도 없다. 그때 비자 받아야 갈 수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거절했더니 그저 성화를 하면서 비자가 없으면 신청이나 한번 해봐라. 대사관에 신청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하도 성화를 해서 알았다. 그럼 내가 대사관에 비자 신청은 한번 해볼게. 그때는 미국 가는 게 쉽지 않을 때예요. 비자 받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특히 비자 받는데 유리한 조건이 뭐냐 하면 통장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비자가 잘 나온대요. 왜? 한국에 돈이 있는 사람은 미국에 머물지 않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통장에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여기저기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일단 내 통장에 잔고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거 잔고 증명해서 낸 다음에 돈을 돌려주는 방법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소심하거든요. 내가 미국에 안 가면 안 갔지, 이런 방법은 쓰지 않겠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정말 통장이 거의 제로인 상태로 있는 그대로 잔고 증명을 하고 서류를 냈습니다. 얼마 후에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면접, 인터뷰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도 아마 이맘때 같아요. 여름날 같아요. 아내하고 둘이 광화문에 갔더니 벌써 대사관 밖으로 줄이 수십 미터 늘어서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한 시간쯤 기다렸다가 이제 한 명씩 안으로 들어가는데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도 바로 면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니까 거기 한 면접하는 창구가 일곱, 여덟 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차례대로 이제 이름을 부르는 순서대로 가서 면접을 해야 됩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대기하는 것도 아주 벌벌 떨립니다. 뭐라고 물어볼까? 영어로 물어보면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라고 대답하지? 이거 뭐 보통 초조한 게 아닙니다. 긴장을 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내 이름이 불려지는데 창구 앞에 갔더니 코 큰 미국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떡하나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목사님이십니까?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 코큰 미국인이 한국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 예, 예, 미국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 예,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십니까? 예, 예,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둘째, 미국 가려고 하십니까? 예, 예, 예, 미국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무슨 질문을 할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니, 애가 신학교 시험 보러 간 것도 아닌데 대사관에서 면접할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고 물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아이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맞습니다. 그래. 저는 세 마디밖에 안 물어봤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집에 가시면 우편으로 비자 찍어서 비자 발급받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한 달인가 걸렸나요? 여권에 비자가 찍혀서 왔는데 10년 멀티플 비자를 찍어줬는데 그 뒤로 한 번도 못 갔어요. 한 번밖에 못 갔어요. 10년짜리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거짓과 거짓말과 부정한 방법을 쓰려고 하지 말고 또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고 잔꾀 부리고 권모술서 쓰지 말고 그저 우직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예요. 다윗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다윗이 잠시 마을을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태운 것이, 그리고 마을에 남아있던 아내와 자식들 다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윗이 정신을 잃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식을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마을은 불타버렸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됐어요. 가족을 빼앗기고 마을은 불타고 그때 다윗이 자기의 성질대로 화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첫째 제사장을 찾았어요. 둘째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옷인데 그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흉패가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류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누가 때리면 맞고 욕을 먹으면 먹고 죽이려고 달려들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능해 보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멋지게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어려운 방법이지만 가장 힘들지만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방법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징계받고 채찍질 당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대학병원에 주치 전문 의가 인턴 레지던트를 데리고 간호사들과 함께 회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병실에 들어가서 한 환자를 보더니 주치의사 선생님이 막 화를 냅니다. 여보시오!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간호사한테 얘기를 듣자 하니 몰래 복도에 나가서 담배 핀다면서요? 아니 폐암 환자가 당신 나을 생각을 하는 거요? 그렇게 숨어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무슨 병을 고친다는 거요? 막 눈에서 눈물이 쭉 빠지도록 야단을 치는 겁니다. 환자가 아무 말도 못해. 그리고 회진하면서 옆 병실로 갔습니다. 또 다른 환자를 보니 그 주치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거 뭐든지 마음껏 드세요. 아셨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요.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회진을 마쳤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뒤따르던 인턴 레지던트가 박사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까 A라는 환자한테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야단을 쳤습니까? 근데 옆 병실 B라는 환자한테는 왜 그렇게 따뜻하게 아무거나 드셔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그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내가 야단친 그 환자는 조금만 애를 쓰면 나아서 퇴원할 사람이요. 이제 거의 다 치료가 됐는데 조금만 있으면 건강이 회복돼서 퇴원할 수 있는데 몰래 숨어서 담배 피는 거 보고 화가 나서

죄를 지어도 야단도 안 치고 징계도 안 하고 채찍질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너는 지옥 가거나 말거나 구원 받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앙생활 게을리하면요 하나님이 내려칩니다. 징계하십니다. 야 이놈아,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너 그러다가 지옥 가겠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징계와 채찍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마을이 불타고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자기 마음대로 에이씨 칼을 뽑아들고 막 쫓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아말렉을 쫓아가리까? 물었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계속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쫓아가리까? 기도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빨리 쫓아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고 그래 내가 허락하마 얼른 쫓아가서 가족들을 찾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잘하는 기도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하면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일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 다음에 행동하고 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어디를 가게 되었을 때 주님 제가 오늘 부산을 가야 되는데 갈까요 말까요? 한번 물어봐요. 그럼 주님이 야 이놈아 오늘 주일이다 하지 않겠어요? 주님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 만나도 될까요 말까요? 한번 좀 여쭤보세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기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쎄한 게 있으면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한다, 도장을 찍는다, 뭐 부동산 매매를 한다,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오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기 도장 찍어도 됩니까? 사인해도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그래 기쁜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뭔가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하고 못 살겠습니다. A씨 요새 유행어가 새로 생겼어요. 콱 씨가 있어요. 콱, 콱 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서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유 조금만 참았을 걸. 내가 괜히 도장 찍었네. 얼마나 많아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좋은 기도입니다. 때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일어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어서서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좀 해야 돼요. 납작 엎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 납작 엎드리는 기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생일대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야곱이 형 에서와 원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반 도주하여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살다가 다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제 형 에서가 걱정이었어요. 그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창세기 33장 4절에 야곱이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야곱이 땅바닥에 절을 하면서 형에게 다가가니까 형의 마음이 놓아졌어요. 형의 마음이 풀렸어요. 동생이 땅바닥에 엎드려 일곱 번 절을 하고 무릎으로 기어오니까 형이 동생을 용서할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 모세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엎드려,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영락교회 가봤더니 영락교회는요 강대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전부 강대상을 낮추고 성도를 높였는데 그건 연극장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인 강대상은요 높아야 돼요. 본래 구약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여러분 바깥들에서 성전으로, 성소로, 지성소로 올라갈 때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밑에서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요새 교회가 다 연극 쳐다보듯이 교인들이 편안하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목사님이 설교 잘하나,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을 받았답니다. 민수기 20장 보면 백성들이 모세 앞에 막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네가 뭐 때문에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여기는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들이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한테 막 원망,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설명하고 변명하고 그래야 돼요? 그때 모세는 민수기 20장 5절,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저기 나왔어요. 20장 6절 모세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며 됐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그 사람들 비유 맞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엎드렸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3년 6개월 가뭄을 끝내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 기도했대요. 땅에 엎드려서. 에스라 10장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0: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대요. 엎드려서 기도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대요. 예수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달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나병에서 고침받은 10명의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대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엎드렸어요. 응답받았을 때 엎드리고 뭔가 주님께 부탁할 때 엎드리고 기도할 때 엎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거짓말로 일관된 부정한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고통스러운 아픔, 슬픔이 있습니까? 잔머리 굴리고 잔꾀 부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실에 가시든 예배당에 아무도 없을 때 바닥이 좀 멋이게 하걸랑 의자 위에 쫙 엎드려 보세요. 눕지 말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게 이건지 이건지 알겠죠? 엎드려서 하나님 나 지금 주님밖에 도리가 없나이다 도와주소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 찾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전화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44-9950번 054-244-9950 늘사랑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즐거운 화요일. 오늘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이 방송 어디서 듣고 계실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 쉬고 계시는 분들, 일명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핸드폰을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있다가 이제 문자 또 어플을 통해서 정답 보낼 준비해 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핸드폰 꺼내셨죠? 그럼 지금부터 새깨라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미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 보물 퀴즈.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우리 청취자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정답 문자를 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보내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 출연이신데, 예, 우리 여산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윤찬영 목사님 우리 새끼라 네. 애청자하셨는데 처음 지금 방송에 나오셨거든요. 어디 지금 좀 긴장되시나요?
2: 상당히 긴장되고 있습니다.
0: 상당히 긴장되시고. 큰일 났어. 네. 그렇지만 이따가 우리가 이제 꽁트를 할 거니까 네. 꽁트를 하다가 이제 긴장을 서서히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핸드폰을 꺼냈거든요. 목사님, 어디로 정답을 보내시는지 한번 좀 안내를 해주실까요?
2: 네,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청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전국 어디서나 이 문자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플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도 이제 꽁트로 여러분 이제 상황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설명을 듣고 이제 문제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끝까지 듣고요. 문제를 듣고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시면 되는데,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무교 아니면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그분들에게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그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방학, 학교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이죠. 바로 방학, 정답 옆에다가 한 문자로 같이 한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쓰면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나머지 그냥 방학생 무교생들은 저희가 임의로 선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는 방학생 무교생들에겐 저희가 통화를 해가지고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꽁트가 준비가 돼 있을지 예, 기대가 되는데 자, 우리 오늘도 또 이렇게 고현 집사님께서 멋지게 꽁트 대본을 써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시고 너무 재밌다고 또 이렇게 또 집중 못해가지고 정답 안 보내시면 안 됩니다. 끝에 질문이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꽁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방구석 방랑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억울하게 갇힌 자들의 멘탈 케어 방송 무료 꿈의 몽 상담소 꿈이 빛나는 밤에 요셉입니다. 오늘도 눅눅한 감옥 바닥에서 사연 접수해봅니다.
1: 실례합니다.
0: 실례하세요.
1: 쏙쏙 들여다보는 무료 꿈의 몽 상담소 맞나요?
0: 맞아. 아, 무슨 꿈을 꾸셨나요?
1: 자, 이제 정신 한번 차리고. 자, 어제 꿈에 포도나무 가지 세 개가 빛의 속도로 자라더니 포도가 탐스럽게 열렸거든요. 제가 또 높은 양반들 음료 확인하는 고위직 관원 아닙니까? 제가 정성껏 착즙해가지고 파라오, 아니 대통령 VIP잔에 싹 대령했습니다. 이거 완전 인생 역전 꿈 로또 맞죠?
2: 에이, 꿈에 나오면 그냥 비타민 부족이야. 내 꿈이 찐이지. 난 머리에 흰 광쿨이 세 개를 입고 있는데 맨 윗 강쿠리에 파라오를 위한 최고급 디저트 크로와상이 가득했거든. 근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더라고. 이거 대박 맛집 차릴 징조 맞지? 완전 K-디저트 해외 진출 각 아닌가? 찐 대박은 내 꿈이지.
0: 빅데이터 분석 들어갑니다. 나뭇가지라. 광쿨이 세? 오! 두 분 다 키워드는 숫자 3이네요.
1: 4, 3 설마 4 30억 자산가?
0: 오! 축하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세 개는 사흘을 뜻합니다. 당신은 3일 안에 복직입니다. 파라오의 잔을 다시 채우게 될 거예요. 근데 저기 나가시면 제 억울함을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 진짜 부재거든요. 아시죠?
1: 오 마이 갓. 요셉, 나 믿지? 나가자마자 파라오께 다이렉트로 사면 요청 넣는다. 내 가오가 있지. 있겠냐? 약속, 의리.
2: 아니 이럴 수가. 부럽군 요셉. 그럼 내 대박 맛집 꿈은? 빌딩 한 채 삽니까?
0: 아, 이 광쿨이 세 개도 사흘이긴 한데 사흘 뒤에 파라오가 당신 문을 그냥 이렇게 끽, 아이고, 야 새들이 그냥 당신 살을 이렇게
2: 아니, 악플보다 매운 해몽이 어딨어요? 누구는 복직이고 나는 끽 싹둑? 이거 완전 편파 해몽이네. 환불해줘요.
0: 그렇게 떡관어는 눈을 감았고 술관어는 조고속 승진을 하며 나갔죠. 하지만 나간 지 2년이 되도록 내 카톡을 익십하고 있다. 그래도 실망 안 합니다. 파라오보다 높으신 그분이 때가 되면 제 인생 내비게이션을 켜주실 거니까요. 무려 꿈의 몽 상담소 꿈이 빛나는 밤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요셉의 신통한 꿈의 몽 덕분에

0: 네, 감옥에서 풀려나 복직에 성공한 관원. 하지만 그는 감옥문을 나서자마자 요셉을 싹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어떤 관원이었을까요?
1: 자, 꽁지에 이어서 청취자 문제 나갔습니다. 어떤 관원이었을지 아마 성경에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은 주관식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주관식. 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따가 객관식도 나오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관식. 주관식으로 해가지고 자 여러분께서 맞힐 수 있는 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전국방송이어서요.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샵 1069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야 주관식으로 했는데도 오우, 맞추시네요. 맞추십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정답 옆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가 이거 안다.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께 설명 들었다. 아니면 성경책을 읽다가 내가 이거 봤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께서 샵 1069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되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 좀 써주시고요. 방학생은 몇 년 교회를 쉬고 있는지 5년 쉬고 있다면 5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무조건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선물 고르고 싶으신 분들은 또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신통한 꿈행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났죠. 근데 복직에 성공한 이 관원. 하지만 감옥문을 나서자마자 요셉을 싹 잊어버리고만 그 관원은 어떤 관원이었을지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죠.

0: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500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 여산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 우리가 꽁트를 해봤습니다. 꽁트에서 우리 고현 집사님이 네. 네. 그 추억의 그 라디오 있잖아요.
1: 빛나는 밤에 좀 늦게 했나요?
0: 누가 늦게 하다고
1: 해서 조금 걸리는데
0: 근데 그 시대는 좀 늦게 해야 돼요. 그 시대는 그죠? 좀 늦게 하게 해야 네, 됩니다.
1: 빠르게 말하면 안 네. 돼요.
0: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러니까 요셉이 라디오 DJ로 변신을 했네요.
1: 네,
0: 집사님께서 요셉을 네. 했고 네. 목사님하고 저는 무슨 관원이었습니다.
1: 네.
0: 저는 무슨 관원, 목사님도 무슨 관원. 네. 근데 여기서 오늘 정답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감옥에서 풀려나서 복직에 성공한 관원이고, 근데 요셉을 이렇게 구해주기로 했는데 막 의리 어쩌고 찾았는데
1: 네.
0: 나가자마자 싹 요셉을 잊어버리고만 네. 그 관원, 그게 바로 오늘 질문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주관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주 빠르게 정답 맞춰주신 3825번님께 저희가 선물을 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축하합니다. 자,
0: 그리고 4412번님도 빨랐어요. 4412번님도
1: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
0: 그러니까요. 네. 와, 주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저기 좀 멀리서 보내신 제주도 서귀포에서 또 0116번님께도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2: 와.
0: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뒤로 가가지고
1: 네.
0: 자, 방금 보낸 4458번님
1: 방금 네, 방금 보내셨네요.
2: 따끈따끈합니다.
0: 4458번님 자, 우리 또 교회 잘 다니는 분 또 8700 30년 모태 신앙이라고 하셨는데 자, 8700번님께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86번님 교회 안 나가고 있다. 방학이네요, 방학. 네. 9686번님 이런 분들 방학이라고 좀 써주십시오.
1: 네.
0: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써주십시오.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맞추셔야 돼요. 자, 오늘 질문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무교 방학생들을 위해서 목사님 보기 준비하셨죠?
2: 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네. 방학인 분들과 무교인 분들을 위하여 이걸 어떻게 힌트를 드릴까.
0: 그러니까 예.
2: 우리 흔히들 일이 잘 풀릴 땐 술술 풀린다고 하는데
0: 그렇죠.
2: 그런 분들께 어떻게 보기를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보기 4개를 준비했습니다.
0: 예.
2: 1번 술 관원.
0: 예.
2: 2번 삼겹살 관원.
0: 네.
2: 3번 빙수 관원.
0: 네.
2: 4번 모찌 관원.
0: 그렇습니다.
1: 오.
0: 오늘 목사님이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네. 멘트를 술술 잘하시네요.
1: 너무 잘하시고.
0: 너무 잘하셔.
1: 긴장하시는 예. 그러니까, 게 하나도 예. 없으시고.
0: 자, 네. 예. 술 관원, 삼겹살 관원, 빙수 관원, 모찌 관원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걸로 정답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좋아하는 걸로 하면 안 됩니다.
1: 빙수가 자꾸 네. 땡겨서
0: 그러니까
2: 멋지도 멋지네. 네.
0: 복직에 성공했고 요셉을 싹 잊은 그 관원이 정답입니다. 좋아하는 거 골랐다가는 큰일 나요. 여기 극동방송입니다. 예. 자, 술이냐 삼겹살이냐 빙수냐 모찌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보내시든지 극동방송 어플로 정답을 보내시되 옆에다가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이거는 알겠다. 아, 보기 나오니까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은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생이라고 좀 써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교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려요. 교회 쉬고 있다, 5년 쉬고 있다, 그 방학생 5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은 더욱더 좋겠습니다. 샵 1069번.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의 정답,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환영입니다.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이노스 듀엣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답과 함께 방학 무교라고 교회 안 다닌다는 거 현재 표시해 준 분들께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빵 터지는 분도 계시고 연기 실감나고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문자도 오늘 또 많이 왔는데
1: 네, 엄청 많이
0: 목사님의
1: 네.
0: 목사님이 오늘 교회에다가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왔다고 하는데 이거 뭐 와. 아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엄청 문자 많이 왔습니다.
0: 목사님 긴장 네. 하나도 안 하는 목소리네요.
1: 와.
0: 이렇게 하고 또 어디 있죠? 와. 꿈이 빛나는 밤에 듣다 빵 터져 웃다 울다. 강동구 미용실이라고 이렇게 와.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아주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 요즘 요셉에 푹 빠져 있다고 네. 5600번님도 있고 너무 빨리 보내야 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보낸다고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네.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꽁트 너무 재밌고

0: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와, 진짜 많이 보내셨네요.
0: 네, 많이
1: 예.
0: 보내고
2: 다셀 수가
0: 계십니다.
2: 없네요. 와.
0: 자, 아까 목사님 막 응원의 메시지
1: 네,
0: 뭐
1: 엄청 응원
0: 어떤 분이 우리
1: 메시지가
0: 사모님이 이거 보내면 무조건 선물 준다고 했다고. 혹시 목사님 교회 사모님은 아니신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그러면 정답을 발표할 때가 왔습니다. 술 관원인지 삼겹살 관원인지. 어떤 분은 나는 돼지기 때문에 삼겹살 관원이라고 나는 정답을 보낸다고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1: 네.
0: 빙수인지 모찌인지 정답은 바로바로. 정답 바로
1: 술 관원.
0: 그렇습니다. 술
1: 아이고.
0: 관원이었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떡하고 이제 헷갈린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우리 요새
2: 네.
0: 보면 떡, 술 관원 두 명이 나오잖아요.
2: 네. 저도 생각해 보면 이거 제가 신대원 입학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0: 진짜요?
2: 그래서 술인지 떡인지 늘 헷갈렸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저는 기억해 보면 술술 풀렸던 간언이라고 해석을 했었고 이
1: 그래요.
2: 표현이 방송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0: 예.
2: 떡된 간언이 있다라고 외우면서 술 맡은 간언이 바로 복직하고 성공한 간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0: 그렇습니다.
2: 1번 술 맡은 간언입니다.
0: 네. 근데 술관원이 이제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나가서 그냥 요셉을 탁 잊고 말았잖아요. 요셉이 상당히 실망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요셉을 또 크게 쓰시잖아요.
2: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잊지 않는다라는 걸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이 요셉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비록 요셉도 기대를 했겠죠. 술 맡은 간원이 꿈 해몽을 해줬기 때문에 자신의 일도 풀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술 맡은 간원은 복직되자마자 그만 잊어버렸죠.
0: 그렇습니다.
2: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답과 함께 방학이나 무교라고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간에 저희가 시간이 닿는 대로 그분들 한분한분한번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분한테 한번 제가
1: 네.
0: 직접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390님.
0: 제가 일반 전화를
1: 네.
0: 하니까 일반 전화가 울리면
1: 네.
0: 2390번이
1: 2390님.
0: 꼭 받아주시면
2: 꼭
0: 좋겠어요.
1: 네.
2: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네.
2: 정말.
0: 방학이라고.
3: 아,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껴라 김인수 PD입니다.
3: 아, 예.
0: 예.
3: 아이고, 오늘 저 처음으로 저 넣는데 어떻게 됐네요?
0: 그러니까 예. 딱 하나님의 때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3: 예,
0: 2390번이.
3: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0: 기도를 많이 했어요?
2: 와.
0: 어떤 기도를 했어요? 전화 연결해 되게 해 달라고? 예?
3: 예.
0: 진짜요?
3: 예.
0: 본인 지금 방학 맞죠?
3: 아니, 제가 방학이 아니고 제 딸이요.
0: 그럼 딸 옆에 있습니까?
3: 아니, 저 내가 전화 연락을 해놨어요.
0: 아, 딸한테요?
3: 예.
0: 그러면 어떻게 제가 연락을 해요? 그러면
3: 아, 내가
0: 방송
3: 그
0: 끝나고 할까요?
3: 아니, 지금 해도 돼요.
0: 지금,
3: 집에 있다고
0: 그러면은
3: 그랬거든요.
0: 전화번호를 찍어주세요.
3: 예,
0: 전화번호를 찍어주시고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찍어주시면 이따가 전화할게요.
3: 지금 내가 불러드릴게요.
0: 아니, 부르면 안 돼요. 개인 노출되니까 문자로 찍어주시면 딸
3: 예.
0: 성함하고 전화번호 찍어주시면 저희가 전화하겠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0: 고맙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1: 와.
0: 자,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1: 네, 따님을 위해서.
0: 따님을
1: 네.
0: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시간이 닿는 대로
1: 네.
0: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1: 네.
0: 다음 분. 이분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1: 네. 9686번님.
0: 9686번님.
1: 네.
0: 정답 맞춰주셨고, 요즘 교회 안 나가고 있다고, 회의를 느낀다고 하시네요. 자, 9686번 님도 오늘 처음 문자를 주신 분이십니다.
4: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4: 예.
0: 방송 듣고 있었죠?
4: 예.
0: 지금 교회 얼마나 안 나가고 계세요?
4: 아, 저, 네, 조금 되는데요.
0: 조금, 한 5년 됐습니까? 코로나?
4: 아니요, 아니요.
0: 그러면
4: 2년, 몇 개월 됐어요?
0: 몇 개월 됐어요?

0: 계시는 지역은 어디세요?
1: 부산이에요.
0: 부산. 자, 보니까는 뭔가 좀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1: 극동방송 매일 듣고 있는데요.
0: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어떻게?
1: 오래됐어요.
0: 오래됐습니까?
1: 제가 전파 선교사도
0: 전파
1: 했었는데,
0: 선교사도 했었습니까?
1: 했었었는데,
0: 했었어요. 예.
1: 근데
0: 그렇구나.
1: 제가 망했거든요.
0: 아, 사업이 일하시는 게?
1: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0: 아, 그러다가
1: 전파
0: 그렇구나.
1: 선교사는 못했어요.
0: 그 어려움과 지금 교회 안 나가고 계시는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9686번님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저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또 9686번님 부르고 계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한번 순종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9686번님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손 내밀고 계시니까, 한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9686번님,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면은 선물 드리는 거 알고 있죠?
1: 다 알아요.
0: 다 알죠? 혹시 선물도 다 아십니까? 선물도?
1: 알아요.
0: 선물 어떤 거
1: 내가 또
0: 드릴까요?
1: 아니 그거는 생각을 안
0: 그건
1: 해봤는데
0: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럼 제가 부를게요.
1: 전화 아니요. 제가 이래 전화 오크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넣었거든요.
0: 그러니까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쥐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냉면, 한국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나에서 메이플활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요?
1: 네모나 할까요?
0: 레모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감사합니다.
0: 9686번님,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된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용기 내셔서, 교회를 다시 나가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 그게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또 교회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알겠죠? 자,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결단의 기도.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네.
2: 9686님, 제가 같이 기도할 때에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현실이 막막하고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또 전화 연결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성도님의 그 답답한 부분들 또 회의감 드는 부분들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하나님,
2: 저는
1: 저는
2: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2: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1: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2: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
2: 나의 하나님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2: 고백합니다.
1: 고백합니다.
2: 앞으로
1: 앞으로
2: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몸된 교회에서
2: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2: 예수님의 이름으로
1: 주님의 이름으로.

0: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2: 아멘.
3: 아멘. 아이고.
1: 감사합니다. 자,
2: 감사합니다. 우리 9686번님. 예. 오늘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1: 진짜.
2: 예.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에 이번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이번에 한번 꼭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2: 알겠죠? 네.
1: 예.
2: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3: 네.
2: 야, 예.
3: 아이고. 네.
2: 자, 목사님 오늘 이렇게 첫 출연인데.
0: 아.
2: 네, 참 신기하고 감사하죠.
0: 네.
2: 막 웃다가 우리는 갑자기 울고
3: 네.
2: 울다가 웃고 막 이래요.
0: 네, 정말 참, 저도 울컥했네요.
2: 그러니까요. 참 신기하고 감사한
3: 네,
2: 방송입니다.
3: 정말 필요한 전화 연결이었던 것 네. 같아요, 진짜.
2: 자 이번에는 우리가
3: 네.
2: 무교라고 보내주신 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3: 정답을 잘 맞춰주셨어요.
2: 네. 네. 자, 어떻게 무교로 네. 이렇게 보내셨는지.
0: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2: 8613번입니다.
3: 네. 8613번.
2: 8613번님. 아, 방학 무교라고 쓰신 거 보니까
3: 네.
2: 아마 거의 무교나 다름없는 방학이다.
3: 네.
2: 어렸을 때 한두 번 갔던 분들 예, 이런 분들 같은데 자 일반 전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8613번님.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 안 받으면
3: 네.
2: 한 번 또 하면 돼요.
3: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2: 자.
0: 아, 8613님 꼭 받아주세요.
2: 네. 간절해지죠, 목사님.
3: 네. 네. 이 시간이 굉장히 간절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3: 정말
2: 조마조마하면서 네. 간절해집니다.
3: 이 통화음이
2: 제발 좀 받아주세요. 네. 막 이런 마음으로 주여 주여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도 막 안 받으면 막 마음속에 탄식이. 주여. 아유.
3: 아유.
2: 아유 안 받으면 안 받으세요. 뭔가 예 네. 상황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3: 네, 네.
2: 자 그러면 다음 분 다른 분 한번 오 이분은 옛날 네. 기억이 많으신 분이에요.
0: 어린 시절 기억이 네. 있네요.
3: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가 생각난대요. 우리 그러니까. 오늘 꽁트 들으시면서 야, 그 추억들을 막 하시고
2: 네. 전화 연결이 안 됐는데 다시 한번
3: 네.
2: 시도를 해볼게요.
3: 한번 할게요.
0: 우리 2026번님 꼭 받아주세요.
3: 네.
2: 아내하고 지금
3: 네.
2: 지금 일하고 계신
3: 일하고 계셔서
0: 그러실 수 네. 있겠네요.
3: 자 시도 가네요.
2: 지금 재래시장에서 아내하고 지금 일하고 계시네요.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자, 2026번님 어디 시장인지 모르겠지만 재래시장에서 네. 지금 아내와 함께 채소 장사하고 계신다고 네. 했어요.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손님이 지금 없어야 되는데 손님이 말 걸면 안 되는데 이거.
3: 네.
2: 아 이거. 자, 분명 아내하고 같이 방학일 거예요.
3: 네.
2: 아 3박 4일 동안 봉사 활동도 했다. 그 시절.
3: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 여름 성경학교 그 시절이. 와.
0: 추억이 있으신 거죠.
2: 한 번만 더.
3: 한 번만 더.
2: 모르는 번호 받아주세요.
3: 네, 받아주세요. 자, 이제 손님 가시고
0: 네. 주소 모고 있습니다.
3: 네,
0: 2026님.
3: 네.
2: 아유, 안 받으시네요.
0: 아유,
3: 너무 아쉽죠.
2: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3: 네. 너무 아쉽네요.
2: 자, 그러면. 다음 분.
3: 자, 방학 15년.
0: 5년.
3: 네.
2: 15년이면 좀 길어요.
3: 네.
2: 3356이죠?
3: 네.
2: 3356번.
0: 3356번.
2: 3356번님. 자, 3356번님 꼭 좀 받아주셔야 됩니다.
3: 자, 받아주세요.
2: 네. 주여. 여보세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자 우리 3356번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인이 지금 네, 15년 네. 방학생 맞나요?
4: 네.
2: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0: 운전 끝나고 지금 내렸어요.
1: 아, 지금 차 내렸어요? 내렸다. 혹시 택시 타셨나요?
0: 아니요. 자가용 타고.
1: 자가용 타고 이제 내리셨어요. 어느 지역이십니까?
0: 김포요.
1: 김포. 김포. 자, 방학 15년 맞죠?
0: 네.
1: 언제부터 이 방송을 듣고 계셨습니까? 극동방송.
0: 한 20년 됐죠?
1: 아, 오래되셨구나. 와. 오늘 이렇게 방학이라고 문자 처음 보내보셨나요?
0: 네.
1: 오. 오늘 딱 드디어 이제 마음은 좀 열고 네. 용기 내셨구나. 자, 우리 3356번님. 우리 선물 어떤 거 있는 거 아시죠? 아까 제가 한 번 더 불렀는데. 예? 안다고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떤 선물인 줄 아시죠?
0: 압니다.
1: 아, 자, 어떤 거? 거기서 어떤 거?
2: 받고 싶으신 거?
1: 네, 거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0: 레모나.
1: 레모나.
3: 오늘 레모나 인기네요.
1: 아니, 보니까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예? 네? 아, 제가 다시 불러드려도 돼요, 진짜. 불러드릴까요?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가 있거든요. 그래도 레모나? 그래도 레모나?
0: 네.
1: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레모나. 자, 오늘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0: 네.
1: 어떻게 오늘 이렇게 문자를 보낼 생각을 하셨어요?
0: 나도 모르겠네요.
1: 그렇죠. 내 힘과 내 지금 어떤 그 머리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3356번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손 내밀고 계시네요. 응? 사인 보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극동방송을 20년간이나 들으셨다고 하면은 15년 동안 갈까 말까라는 고민들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쵸?
0: 그래도 전파 선교사는 계속하고 있어요.
1: 전파 선교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새끼라도 자주 들으시고요.
0: 네.
1: 자, 오늘 딱 결단하시죠. 용기 내시죠, 우리 3356번님.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인사하고요. 목사님 따라서 기도 한번 하시죠.
0: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네, 반갑습니다. 3356번님. 아, 방학이 15년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 시즌을 마련했는데 이제 개학도 오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3356번님도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계약을 결단해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저와 함께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하나님으로
2: 고백합니다. 앞으로
0: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길
0: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자, 우리 3356번님 너무 잘하셨어요.
0: 네,
1: 너무 잘하셨고요. 혹시 이제 이번 주부터 가시면 교회를요,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좀 소개시켜드려야 되나요?
0: 네, 가까운데 몇 번 뛰어거렸는데.
1: 네네.
0: 마음이 안 닿았고.
1: 그러면 저희가 좀 교회를 좀 몇 군데 소개시켜드릴까요?

0: 뭐 그래도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에 있는 건강한 교회들, 집 근처에 있는 교회들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년 동안
0: 감사합니다.
1: 들으셨다는데 전파 선교사도 되시고
0: 네.

0: 안 하고 못 하고 있지만 뭔가 막 생각하는 게 느껴지고 막 고민하는 게 느껴지고
1: 고민하고.
0: 그러니까. 뭔가 좀 진심이 좀 느껴져요.
1: 맞아요. 예. 맞아요.
0: 그냥 뭐 대충 막 갈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2: 맞아요,
0: 아 이런 분들이
1: 정말 많이 고심하고
0: 가시면 정말 네. 잘 가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야속합니다. 한두 명만 더 하고 싶은데
1: 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0: 그러니까
2: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네.
1: 집에 가기 싫잖아.
0: 진짜. 아까 눈물로 기도하신 분.
1: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네. 문자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고
2: 많은 분들이 또 힘내시라고 네. 응원해 주시네요.
0: 사업이 힘들어 방학하신 분 힘내시길 기도합니다. 눈물 난다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또 주셨네요. 그 택시 이동하면서 듣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고 있다는 우리 3535번님 제가 마지막으로 네. 꼭 좀 전화하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방송 끝나고 네. 저희가 오늘 방학생 무교생들 꼭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물 다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방학 무교생들. 자,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2: 아유, 긴장하는 바람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예. 하지만 또 정말 네. 진심으로 또 네. 방학하고 또 돌아가고 싶은 자들과 통화하면서 예, 예. 정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느낄 수 있는 네.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네. 아까 어떤 분이 목사님 파병생 너무 좋다고. 네, 또 대타라는 뭐 단어도 많이 쓰지만 또 파병.
2: 아유, 네. 감사합니다.
0: 조만간 네. 또 파병 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예, 자,
0: 여산 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그리고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웃기웃거렸던 분들 고민했던 분들 주님 손잡고 꼭 일어서십시오. 이찬양 네. 보내면서 조연출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10행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 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 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에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의 삶에 높은 담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또 영혼이 메말라 있다고 느끼진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베푸시고 또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실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자기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주가 나를 사랑하시어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메이저 BWV 1049번의 3악장 프레스토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인 바로크 시대의 합주 협주곡 양식이죠. 하나의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아닌 여러 악기와 오케스트라의 바로크 시대의 전통적인 합주 협주곡 양식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총 6곡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4번 이 작품의 3악장 프레스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메이저 BWV 1049번의 3악장 프레스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준비했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의 서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교향곡 5번 종교개혁의 4악장 준비했습니다. 멘델스존은 총 5개의 교향곡을 남겼는데요. 다섯 번째 교향곡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실 4악장은 마틴 루터가 직접 작곡한 코랄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주제로 해서 바레이션 형식으로 사악장을 만들었습니다. 멘델스존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아주 신앙심 깊은 그런 개신교 신자였고요. 또 특별히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굉장히 존경하고 또 그의 작품을 많이 연구해서 대입법적인 부분들도 이 작품에 많이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멘델스존의 교향곡 5번 종교개혁의 사악장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헌신과 또 응원, 기도 속에서 지난 6월 초 우리 중보기도실을 새롭게 단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작고 아담합니다. 몇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오붓하기도 하고 홀로 기도실에 들어가 있으면 딱 기도하기 좋다 그런 마음이 들지요. 여기 기도실 그리고 그 공간은 그냥 작고 아담한 방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소망과 뜻이 담겨져 있죠. 무엇입니까? 네, 눈물과 탄원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영적 발전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 이 긴급한 상황을 만난 이를 향한 이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초대인지를 말씀을 전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중보기도자로 초대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 말씀에는 우리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이후에

이 백성들이 수건 사업으로 갖고 있었던 또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그처럼 간절히 뜻을 모으고 생각하였던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되어졌고 그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헌당의 예배, 봉헌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여기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한 것이죠. 그리고 봉헌의 기도, 주님, 이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마쳐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 제단, 그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이 지성소 그 안쪽에 불을 밝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역사, 이 장엄한 역사 속에서 그 지성소 안쪽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불의 영광이 얼마나 밀도가 있는지 감히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무도 감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거룩함의 형형으로 그 안이 충만했던 것이지요. 영광의 압도적인 밀도감이지요. 맞습니다.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주의 성전에 가득한 은혜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모든 우리 봉헌의 행사가 마쳐지고 영광스러운 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의 처소 궁 안쪽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어졌지요. 그러던 그 한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혹시라도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거나 전염병이나 메뚜기가 이 땅을 덮치는 국가적인 재난이나 혹은 개인적인 위기가 닥쳐올 때 너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다 라고 하는 음성을 솔로몬에게 들려주셨던 것이지요. 여기 당시에 국가적인 재난과 어려움이 도초에 등장했지요. 나라의 침입도 있었었고 또 우리 이와 같은 재난과 재해, 자연적인 일들이 발생되면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그일 앞에 쓰러지고 이 땅에서 사라져 갔던 것이지요.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각각 삶의 여러 가지 질병과 위기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살 길은 유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살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복될 길, 그들이 살아날 길, 생존할 길의 약속이자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세상에는 언제나 위기의 연속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방황하게 되어지지요. 건강이 때때로는 적신호가 켜지기도 하고 다급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또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죠. 무언가 염려와 근심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사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이 국가적인 재난 그리고 전 지구적 재난도 환경의 문제로 여러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가죠. 도와줄 이가 없는가?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또 그런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역량과 힘,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또이 많은 것들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때때로는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지죠. 또 갖고 있는 돈 혹은 권력이라고는 힘, 때때로는 정치적인 역량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자 애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 길, 세상에 나아갈 길

일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시스템에 있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에게 새로운 한 길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정녕 그 길이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위대한 언어 기도, 이 놀라운 기적의 언어 기도, 여러분들은 이 기도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일을 말씀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힘과 교만을 내려놓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스스로 낮추어란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겸비란 단어는 개역 한글 성경, 옛 성경에 있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더 깊이 다가옵니다. 그러한 면에 스스로 낮추다, 겸비하다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낮추다, 겸비하다란 단어는 어떤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누군가에게 몸을 낮춥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몸을 부풀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바른 행동이나 혹은 예의 갖춘 그런 행동이 카나가 아닙니다. 이 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사적으로 완전히 정복당한 어떤 한 사람이 통치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무릎 꿇어 보셨습니까? 누구에게 무릎 꿇어 보셨습니까? 누구에게 엎드려 보셨습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대다수의 분들이 명절 때 우리 부모님에게 혹은 어르신에게 아마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셨을 것입니다. 혹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엎드릴 일이 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지요. 머리를 굽힐 일이 별로 없는 우리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머리를 숙이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무릎을 꿇는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백기를 드는 행위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카나라고 하는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 1층에 예쁘게 마련된 이 중보기도실로 들어가 기도처에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앉게 될 때 하는 행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카나입니다. 오늘 이곳도 기도하실 때 어떤 분들은 몸을 좌우로 흔들지만 몸을 앞으로 숙이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행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카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이 운전대가 제가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가 방황합니다. 이 자녀를 위해 최선의 사랑으로 돌보지만 이 자녀의 운명은 저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자녀의 영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자녀의 영혼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안전도, 우리의 가정의 내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우리 교회의 소망도 우리가 열심히 섬김에 봉사 마음 나누지만 이 교회의 부흥과 은혜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하여서도, 포항 땅에 대하여서도 이 땅의 미로와 우리나라의 미로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엎드려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카나인 것이죠. 여러분, 운전대를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 증기선이 짙은 안개가 깔린 바다 위에 항해하다가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어디에 무엇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있는 또한 나침반도 고장이나 도저히 앞뒤를 불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이 꼼짝하지 못하는 그 배 타고 있는 선객 한 사람이 선장을 찾아와서 간절히 토로하는 것이죠. 토요일 오후까지는 목적지에 꼭 도착해야 됩니다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선장이 말합니다. 아니 여기 안개가 이렇게 짙게 깔려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라고 일언지하에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 선객이 선장님에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해돋이로 올라갑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선장은 또 이와 같은 이 한 손님의 요청에 마지못해 해돋이로 올라갔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 단단히 미쳤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난 십수년간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으십니다. 저로 하여 그곳에 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지요. 안개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바다를 덮고 있었던 그 짙었던 안개가 점차 사라집니다. 해가 떴고 그 해가 안개를 조명하며 안개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이와 같은 짙은 안개가 우리의 삶에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히 깔릴 때가 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그 안개 속에서 파선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파선될 것 같은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미래가 파선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파선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안개를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사람을 동원하여서 그 안개를 걷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겸비하여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슨의 작은 이익만이 아니라 지금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한 고민만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 주인이십니다를 선포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출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떠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따름이냐 거절이냐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떠나다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는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아 내가 좀 뭘 실수했구나 아 이거 좀 후회되는데 정도로 단순한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됐습니다란 말,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태도와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다라고 하는 건 후회를 남기는 몇 마디, 누군가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 이 사과의 말 몇 마디가 아니라 태도와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한 사람. 이와 같은 요시야 왕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첫 번째 명령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죠.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부서져 있는 그 성전을 수리할 것을 요청하고 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수리 중에서 이 성전 기둥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이 갖고 왔습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보기를. 하나하나 읽게 되어지는데 요시야가 서기관의 낭독을 따라 읽다가 마음과 심령이 찢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처지에 다다르게 되어졌는지, 자기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었는지, 우리의 처절한 현실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 왕복 옷을 찢고

아닙니다. 저의 권위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저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자기의 삶에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삶의 방향을 바꿨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단행했던 것이 우상의 척결입니다. 이스라엘 도처에 흩어져 있는 도처에 만연해 있는 이상의 우상들을 찍어내고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짧은 한 단어와 문구로 읽지만 이 일이 쉬웠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거기에 물질을 바쳤습니다. 거기에 손을 싹싹 빌며 빌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와 같은 우상의 제단 앞에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도처의 사람들이 염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시야가 깨뜨리고 부셔뜨렸던 것이죠. 도처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힘삼아 있었던 여러 호족, 이 귀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시야가 그 일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생명은 사람들의 세력과 응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전통 하나 바꾸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반대와 고민 속에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많은 일들 앞에서 요시야의 이 위대한 고백, 삶을 돌이키는 고백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이 요시야가 무엇을 했다고요? 회개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손과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에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교만함을 손에 얹고 그리고 세상에 자기 이익과 욕망감 가지고 우리 기도하게 될 때 이 마음과 손은 기도의 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욕망의 확장이 되어지죠. 이와 같은 손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의지했던 저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 자신의 연약함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놀라운 기도의 통로가 이제 이 손에서 하늘로 열려지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의 일생의 기도에 앞서 하나님 찬양하고 찬미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때마다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낮추고 엎드려 회개 기도하여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듣는다, 사한다, 고치신다라고 약속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하번절의 말씀은 우리 사람 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향한 약속인 것이지요. 여기에서 고친다란 단어는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라파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라파라는 단어는 회복시키신다, 고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손이 찢어졌습니다. 여기에 후시딘 바릅니다. 마데카솔 솔솔 바릅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이 찢어진 옷을 청교한 이 주부가 한 땀 한 땀을 새 것과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손이 여기가 부러졌습니다. 손이 깨져서 덜렁거립니다. 그런데 이 손을 정교하게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원 상태와 똑같이 맞춰 놓는 것, 회복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땅을 고칠지라, 바로 그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깨어지고 상한 문제에 대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하늘의 탄원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고치심은 단순한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단순한 마음의 어떤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선 우리의 삶의 완전한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바로 그 고백이며 기도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메마른 삶, 메마른 땅 가운데 피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두렵고 깨트려진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게 될 때 그 권능과 은혜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한마디로 파죽지세로 달려왔고 곧 이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당대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려들고 있는 그 대적 앞에,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 앞에 이제 병사들 모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찬양대를 그 앞에 서게 합니다. 그들로 찬양하게 합니다. 그들로 힘있게 찬양하고 노래 부르게 하였던 것이죠. 놀라운 건 군사가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그 역사의 기적의 현장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눈이 가려진 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으로 알고 서로가 서로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열 길로 쫓겨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웠던 그 골짜기의 이름을 이 여호사밧 왕이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 온갖 문제가 모여지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두 글자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우리 기도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나의 인생만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하여서 누군가 기도할 수 있는 여력조차 없는 한 성도, 그 성도를 위해 누가 충보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무너져가고 사업장 앞에 망연자실한 그 한 성도를 위해 누가 충보하며 누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무너진 그 틈바구니에 자신의 몸을 끼어들고 하나님, 이 무너진 곳을 주님 방비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틈 사이에 은혜를 구합니다.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충보기도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충보기도의 도전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일상 중에 한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희 기도처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초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한 시간을 일주일 중 저의 이와 같은 시간들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12개의 큰 기도의 제목들과 그리고 여러 부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한받은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다급함과 연약함 앞에 하나님, 기도로 나아간 은혜 시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기도처, 그 작은 기도처는 작은 방에서의 읍조림이 아니라 여러분 최전방 전선이 될 것입니다. 그 한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그 한 성도의 사업장을 지키는, 그 한 성도의 슬픔을 말씀과 기도 속에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최전방 전선이 될 것입니다. 그 최전방 전선에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 오시는

0: 임마누엘의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0091번 포항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자신의 선택과 노력의 결과로 이해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떤 기회를 얻었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우연의 연속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삶의 모든 순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소리는 전남 담양군 중록원에서 들려오는 대나무 숲의 소리입니다. 대나무 숲 바람보다 시원하게 우리 마음에 불어오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첼로에 주는 저산 밑에 백합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공인연이 노래합니다.

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준비했습니다.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 내려오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목적 없이 떠도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택되었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속되었으며 성령의 인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전도서 말씀이에요. 전도서. 전도서는요 인생의 끝자락에 선 솔로몬, 그 솔로몬 왕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 보잖아요. 솔로몬은요 전도서 이 전체 12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요 무려 1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다 헛된 거예요. 인생이 헛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을요 10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어떤 인물입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요? 솔로몬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요 엄청난 부귀영화와 지식과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성경 안에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 왕은 없습니다. 최고의 왕인 거죠. 그런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요 그 솔로몬이요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뒤돌아보면서 쓴 참회록, 어떤 유언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솔로몬이야 다 누려본 거 아니냐, 솔로몬이 자신이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다음에 이제 인생의 말미에 가니까, 죽을 때 가니까 아, 다 헛되구나, 헛된 거구나, 그냥 솔로몬이 그냥 자신을 어떤 넋두리처럼 기록한 책이 아니냐,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서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솔로몬이 어려운 환경을 겪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 부유한 환경 속에 모든 의와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헛됨을 아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는요 결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런 책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나이가 꽉 찬 노년에 쓴 책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서는요, 어떤 인생의 무의미함과 절망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열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만 그게 이 책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닙니다. 즉 뭐냐? 인생의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된 인생. 그 인생이 무의미하고 그렇게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솔로몬이요. 그렇다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길을 알려주고 다시 한번 해답을 알려주는 책, 그것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전도서인 거예요. 특별히요, 그 허무한 인생을 깨달은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의 결론 부분인 12장에서요 그 허무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해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헛되고 헛되다,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결론이 뭐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오기는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헛되고 헛된 허무한 인생을 다 벗어버리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의 삶의 전환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첫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은요, 바로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청년의 때는요 우리가 아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뭐 10대, 20대의 젊은 나이만을 뜻하는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 영적으로 이 청년의 때는요 내 마음에 에너지가 있고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힘이 아직 있으며 아직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때입니다. 결국 뭐냐,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영적으로 다 청년이에요. 여러분 청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살아서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청년인 거예요. 즉 뭐냐, 아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청년들인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요 아직 좀 힘이 남아있고요,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고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행할 수 있다고 여길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뭔가 앞서고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뤄낼 수 있다고 믿을 때요, 우리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직 그렇게 힘이 있어서 정말 기고만장한 우리들에게 오늘 솔로몬은요 명령하고 있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요 근데 성경에서 아주 좀 무겁고 깊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기서 기억하여는 다른 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억은요,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 기억이 단순히 달력을 넘기면서 아, 이날이 안식일이구나, 그렇게 그런 것을 떠올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뭐냐? 생업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억입니다. 그게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나를 지으시니,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의식하고요, 그분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그냥 우연하게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뭐냐면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창조주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청지기 인생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 인생이 뭐냐?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께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잠시 동안 아주 임시로 그냥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들이에요.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청지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힘과 능력, 내 재능을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나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질문조차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오직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마구 낭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조차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요, 우리가 아직 힘이 있는 지금이 바로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기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뭐냐면 아직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고요, 아직 기도할 수 있고, 아직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는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냐고요. 세상의 성공과 나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데 여러분의 삶을 다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라오기는요, 내 인생을요, 세상의 성공과 욕망을 채우는 데만 여러분 다 써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힘이 있고 많은 것을 행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이 청년의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처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두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은요, 미루지 않고 바로 지금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오늘 본문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요, 이 말이 뭐냐면 인생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누구에게나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기쁨이 없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겨울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다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요, 마음이 쇠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나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나면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내 지금 있는 이 기력조차 다 쇠하고 인지능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싶어도 예전처럼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겨울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바로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은요, 미래의 그때, 영적인 겨울,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 그때를 두려워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슨 뭐냐면 아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 아직 하나님께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나아가 아직 사랑을 나누고 헌신할 수 있을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가장 좋은 기회의 시간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요, 계속해서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뒤로 미뤄요. 목사님, 지금은 직장 생활이 너무나 바쁩니다. 제가 조금만 한가해지면 그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느라 너무나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좀 크고 자라나면,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나면 그때 가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좀 삶이 안정이 되면 그때는요,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요,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을 들으면 그냥 뭐 그럴듯 합니다. 그냥 너무나 바쁘니까. 인생사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가장 위험한 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과 헌신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에게요, 예배하지 말아라, 너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일부터 해도, 다음 달부터 해도, 내년부터 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결코 우리의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내일로 밀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가장 소중한 오늘이라는 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을 때는요, 언제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냐?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힘이 남아 있으며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열정이 있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골든타임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너무 귀한

하시겠습니까? 은행에 막대한 예금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예금이 있는데 오늘 이후로 곧바로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지혜로운 자산가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 지금 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요. 제가 일이 다 끝나고 여유가 생기면 다음 주쯤에 제가 돈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미루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당장 모든 일을 뒤로하고 즉시 은행으로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을 거라고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인생의 마감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인생의 끝이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때가 되잖아요. 그때가 되면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열정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섬길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헌신할 수가 있지만,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다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볼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삶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루시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건강과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최고의 기회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미루지 마시고요, 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다음으로 기약하지 마십시오.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엎드리십시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이 아닌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은요? 영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땅이 아닌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자연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때, 즉 인생의 등불이 꺼져가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이거는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비가 그치고 이제 하늘이 맑아지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그치고 잠시 하늘이 맑아지는가 싶지만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의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사라는 겁니다. 하나의 질병의 고통이 지나갔다 싶으면 또 다른 연약함이 찾아오고요, 한 가지 걱정이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근심이 밀려오는 거,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한때 아무리 밝게 빛나던 인생의 등불도요, 결국에는 뭐예요? 다 희미해지고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전도서 이 12장 말씀이요,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요, 단순히 이렇게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허무하다는 그 절망의 선언이 아니에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모든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0: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는 한낱 피조물이다. 연약한 인간들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다. 그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1: 여러분 보세요.
0: 우리는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하루를 계획하고요,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인생을 계획하며 살고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들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도요, 결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서 잠시 맡겨진 아주 유한한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결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인생을 걸지 않아요. 이 땅의 것들에 자기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 땅의 유한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내가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성공할 것 같고, 영원히 내가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 한 줌의 흙으로 없어질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정착민들이 아니에요.
0: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잠시 보내신 이 땅의 나그네이며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머무는 거예요. 잠시 거쳐갈 뿐이에요.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오기는요, 썩어질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오늘을요, 영원의 관점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영원한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을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심령에 깊게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요, 절대로 거꾸로 흐르지 않아요.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꾸로 흐르지 않을 거예요. 즉 뭐냐,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아주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오늘이 가장 힘이 있는 날이고, 오늘이 하나님께 가장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냐? 바로 오늘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기는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흘려보냄으로써 정말 영적인 이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 귀한 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힘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아직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아직 마음이 뜨거울 때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오늘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세요. 더 나아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있는 지금 이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내십시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이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오기는요,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32국에 7300번, 232에 7300 포항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말씀 달력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매일 해당되는 말씀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7월 21일 말씀이에요. 시편 31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말씀이 참 현실적이죠. 큰 근심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몸까지 지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실 오늘 말씀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쁜 말씀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교훈은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쌓여갈 때 부정적인 상황에 매몰되는 게 아닌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그 마음을 씻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화요일 저녁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오늘 이 저녁 시간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길 바라면서요. 너근심 걱정 말아라. 홍지승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복된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청 찬양 다들 들고 오셨을까요?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말씀 시편 31편 9절 말씀이었죠.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고 상황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린 주님의 역사하심을 만날 수 있죠. 오늘 이 시간도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먼저 출석 체크 받습니다.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요즘은 또 OQ1도 생겼어요. 오늘 큐티 완료. 큐티를 아침에 하셨다는 분께서 올려주신 내 출석 체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좋아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보내주세요. 저희는 세 글자로 줄입니다.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오늘 한 청취자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 시간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오감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감사 완료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남기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신 찬양들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받은 신청 찬양이에요. 우리 3151번님께서 아주 신나는 찬양을 네 찬양 신청해주셨더라고요. 주님의 사랑 신청합니다. 올려주셨는데 지금 바로 올려드립니다.

네, 마커스 워십의 주님의 사랑으로 신나게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출석 체크 보내주고 계시네요. 우리 8151번님 1등입니다. 샬롬입니다. 네, 샬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5만원, 5감원, 5천원, 5통원까지. 오통완은 성경 통독입니다. 야,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신가 봐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 알려도 하시고 통독도 하시고 멋지십니다. 우리 8151번님께서는 왠지 뭔가 일독은 거뜬히 하셨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혹시 하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또 우리 1372번님, 오감환, 오마환, 오찬환. 무더위에 지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비가 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네, 비가 올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은 네, 더운 날씨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372번님 감사로 올려드렸습니다. 맞아요. 지치지 않고 또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음이 감사하죠. 하지만 여러분 여름 감기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 잘해주세요. 또 우리 2667번님 행복 왔어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5만원, 5천원, 5감원으로 출첵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세 가지로 출석 체크를 모두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다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뤄내고 계시는데 정말 멋집니다. 더 멋진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이 저녁이 너무 복됩니다. 9507번님 오감원 오늘 감사 완료 올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507번님 네, 또 우리 7936번님 이 지역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주시길 기도해주세요. 너무 가물고 더워요. 밭 작물들이 시들시들하거든요. 성령의 단비와 은혜로운 단비가 충만하길 기도해요.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사실 이 포항 지역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농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비를 너무나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단비, 또 정말 비도 내려주셔서 또 농사하시는 분들께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소망의 기도 시간도 있거든요. 저희가 소망의 기도 시간에도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7936번님 출석 체크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297번님께서 어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운완 남편이랑 한 시간 걷고 너무 개운해요 하시면서 출석체크 오운완으로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감원, 오마란, 오찬완이 제가 오운완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 승리한 우리 좀 칭찬해주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는 후렴 가사죠. 여러분 아시죠?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 신청해 주셔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부르시는 분이 배우 조승우 씨더라고요. 크리스찬 연예인으로 유명하신데 조승우 씨 다들 아실까요? 뮤지컬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조승우 씨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올려드립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네, 여기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입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찬양으로 풍성한 은혜 누리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7936번님께서 오말완 출석 체크도 이렇게 올리셨어요. 오늘 말씀 완료 하시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고 있는 시골 영감이라오.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청도 해봅니다. 승리하는 화요일 되이소. 아멘, 아멘. 이렇게 사투리까지 정겹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 많이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네, 느끼고 있는 찬양이 우리 301장,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찬양인데요. 저는 이제 기도 중에 아, 주님께서 정말 모든 내 삶에 은혜로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7936번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지금 바로 올려드리면서 그 은혜를 주님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엔의 목소리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멘, 아멘입니다. 자나깨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매일의 감사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2229번님, 오늘 감사 완료 하시면서 무더운 포항 날씨를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복된 날 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 전해주셨고요. 또 출석 체크도 남겨주셨네요. 또 2312번님, 오감환, 오찬환, 오말환, 오통환. 아, 이렇게 또 오통환까지 보내셨어요. 아까 오늘 통독 완료라고 하신 분이 계셨죠? 네, 같이 통독 완료했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1독하고 2독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까 전에 오통환 올리시는 우리 8151번님께서도 일독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해야 됨을 느낍니다. 성경 통독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마음 알게 됩니다. 조금씩 더 읽어 나가야지요. 맞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새롭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전엔 그냥 넘어갔던 그 말씀이 갑자기 확 은혜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 아침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자기 전에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매일을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 또이 화요일 저녁 시간이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었죠. 바로 달고 달디단 바이블, 우리 어린이들과 또 사모님과 함께하는 말씀 암송 시간이었습니다. 이 코너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화요일은 이 복습 시간을 가지고 있죠.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복습 시간. 네, 먼저 퀴즈, 예습 퀴즈 준비해 봤는데요. 이 말씀은 작년 2025년 11월 4일에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바로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오늘도 퀴즈 왔어요. 네, 저희가 작년 11월 4일에 암송했던 말씀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곧 들려드릴 거거든요. 네, 복습 퀴즈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몇 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음 중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네 가지의 보기가 있습니다. 1번 희락. 2번 감사. 3번 오래 참음. 4번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외웠었습니다. 복습 퀴즈도 그때 풀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이 제가 말한 보기 네 가지 중에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고르시면 돼요. 정답 아시는 분들 계시죠? 샵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 저희가 선물이 더 많아졌어요. 퀴즈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는데요. 오늘도 네 분 뽑아보겠습니다. 오늘 당첨자는 바로 발표할게요. 다음 중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희락, 2번 감사, 3번 오래 참음, 4번 절제. 지금 잘 모르시겠는 분들 바로 나오는 찬양을 잘 들어주세요.

네. 저희가 작년 11월 4월에 함께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뭐가 휘리릭 지나갔죠? 네, 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 나열됐는데, 그때 함께 우리 바게린 양하고 또김 아리엘 양하고 함께 불렀던 그 목소리들도 기억이 나네요. 기억하시는 분들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네, 다시 한번 퀴즈 말씀드릴게요. 다음 중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지 않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방금 나왔거든요. 휘리릭. 1번, 희락. 2번, 감사. 3번, 오래 참음. 4번, 절제.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선물은 네분 드립니다.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바로 오늘 당첨되신 분 발표할게요.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네, 방금 전에 이렇게 막 하하하하 웃은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였죠. 김아리엘 양과 박예린 양, 이 화요일 날 함께해주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네, 오늘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퀴즈 드렸는데요. 오답이 없습니다. 없어요. 1번 희락, 2번 감사, 3번 오래 참음, 4번 절제였습니다. 정답은 찬양 한 번 더 듣고 공개하겠습니다.

0: 네, 정답은 2번 감사였습니다. 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히셨네요. 우리 7367번님 가장 먼저 맞히셨습니다. 정답 감사합니다. 객관식이 나오기도 전에 네, 맞히셨어요. 또 우리 2707번님 우마란 2번 감사합니다 보내셨고요. 또 2667번님 2번이지요. 정답입니다. 8151번님 2번 정답이고요. 4517번님 2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답. 792번님, 2312번님, 4282번님 정답. 4184번님 2번 감사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셨어요. 또 우리 4312번님 반갑습니다. 성령의 열매 하시면서 홍피디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운 여름 강건하시길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보내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4312번님도 항상 이 무더위를 잘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7201번님 2번 정답 모두 맞히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셨는데 저는 네분 골라봤어요. 먼저 선물 들려드릴게요.
1: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맛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야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네, 더불어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 속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 네,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미드백 기업에 감사드리고요. 바로 발표할게요. 오늘 당첨자. 네, 당첨되신 분은요. 뒷자리 번호 792번님, 그리고 4184번님, 4517번님, 7367번님 축하드립니다. 오! 네, 792번님, 4184번님, 4517번님, 그리고 7367번님입니다. 네, 오늘 2번 감사가 정답이 아니었는데요. 이 감사는 믿음의 기본이라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결론은 저희는 감사여야 하죠. 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말씀 찬양으로 들어봤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였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고 확신을 갖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을 통해서 남겨주셨어요. 아홉 가지가 되는 성령의 열매, 확실히.

다시 짚어보는 시간 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령의 열매를 지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령의 열매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까 당첨되신 분들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문자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성령의 열매 기다릴게요.

네, 감사하세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정답이 감사였어서 이 찬양 골라봤어요. 네, 오늘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복습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령의 열매 받아봤어요. 우리 2667번님께서 저는요, 아홉 번째 절제인데요. 까지 하시고 뭔가 이유를 적어주실 줄 알았는데 더 오지 않네요. 네, 절제를 가장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또 우리 8151번님께서 노래 PD님이 부르나요?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신 거 아닌가요? 우리 8151번님 감사합니다. 네, 감동이고요. 저는 이 성령의 열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랑 을 선택하고 싶어요. 요즘 저에게 필요한 게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 보면서 나는 한참 부족하구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령의 열매도 궁금해요. 샵 9030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올려드릴게요.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네, 오늘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령의 열매 받아봤는데요. 시간이 좀 짧았지만, 네, 7201번님께서 저는 희락이에요. 항상 기쁘고 싶어 삽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항상 저희가 기쁠 때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오늘 오프닝 말씀에도 있었는데, 우리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매몰되는 게 아닌 주님만 붙잡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오프닝에서 나눴어요. 우리 7201번님께서도 항상 기쁠 순 없지만 항상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걸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8151번님 오래 참음이요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 다시 저희가 복습해 봤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저녁 시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다시 복습한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으로 단 저녁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가로 7201번님께 좀 기쁜 저녁 되시길 바라면서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7201번님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남겨주세요. 샵 9030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방송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고 불평하는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지치게 하지만 감사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며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힘을 줍니다. 감사할 환경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감사일 겁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힘을 어디서 얻으시나요?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분명한 것은 모아둔 재물, 좋은 직장, 스펙, 인맥, 운동, 친구, 여행, 맛있는 음식, 건강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원 후 4세기의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아플 때 나의 약이요, 힘들 때 힘이요, 천국을 갈망할 때 길이요, 어두울 때 빛이요, 굶주릴 때 나의 양식이다. 일시적인 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작은 천국을 만들고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나아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를 간구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긍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다 보면 칭찬하는 내가 먼저 바뀌고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칭찬과 격려는 기적을 낳고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고 또 사람을 세워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은 상처를 치유하는 명약이라고도 하죠. 가족과 이웃의 강점을 찾아 칭찬하고 약한 부분은 격려하며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은혜로운 말, 칭찬하는 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께 나아가 얻는 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 요즘 우리는 37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밖에 잠깐만 나가도 숨이 탁 막히고 그늘에 있어도 덥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이런 날씨에는 몸이 쉽게 지칩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같이 지칩니다. 또 더위가 계속되면은 사람의 마음도 예민해집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말도 괜히 서운하게 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은 덥다고 에어컨을 켜고 다른 한 사람은 춥다고 자꾸 끕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몸의 더위보다는 마음의 열기가 더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은 몸의 쉼과 마음의 쉼은 같지가 않습니다. 몸은 멈추어 있어도 생각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휴식보다는 더 깊은 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피곤함이 단순하게 날씨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정과 자녀, 또 건강과 생업에 대한 짐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달립니다. 더 힘든 것은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믿음 없는 사람

것처럼 보일까 봐, 또 다른 사람에게 약점이 잡힐까 봐 두려워서 그저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쳐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잠을 많이 자고 휴가를 다녀와도 다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은 휴가 후유증 회복을 위한 휴가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쉬었지만은 마음의 짐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려움의 강을 지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어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기도하며 맡은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힘이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쳐있는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약하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왜 아직도 힘들어하느냐고 몰아붙이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부르시며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어컨 바람이 우리의 몸을 시원하게 하게 할 수는 있어도 영혼의 짐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힘은 그저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지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배우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힘을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하다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애쓰고 버티고 감당하다가 지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것도 손에 무엇을 들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도 먹고 사는 짐과 또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다가 여러 규정과 또 전통을 더하여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더 잘하고 더 많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은혜보다는 정죄와 부족함에 눌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저마다 보이지 않는 짐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염려들이 있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는 기도하기조차 지친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면서 겪는 그런 수고와 오래된 상처들, 또 말하지 못하는 걱정을 혼자 끌어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잘 버텨야 된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것이 책임감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모든 것을 내가 붙들어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그 자리까지 내가 그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 생각은요,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주님의 노릇을 하려는 은밀한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책임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책임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다만 책임을 감당하는 것과 모든 짐을 혼자 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문제는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다 보면 마음이 눌려버립니다. 기도하면서도 놓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또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책임을 감당하되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하면서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끔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올 때에 양손 가득히 짐을 들고 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요. 좀 지나가 보면은요, 이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을 파고들어요. 그때 누가 와서 하나 들어드릴까요? 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반가울 겁니다. 그런데 우린 사실 어떻습니까? 무거우면서도 어떻게 말해요?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제가 좀 버텨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내 방법보다는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왜 그것도 못 견디느냐, 믿음이 있으면 힘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수고 또 말하지 못하고 삼킨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힘은 바로 주님께 나아갈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다 정리 다 된 다음에 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진 채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친 모습 그대로, 무거운 마음 그대로, 정리되지 않는 생각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짐은 무엇입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나를 누르고 있는 그러한 염려는 무엇입니까? 내려놓고 싶지만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짐을 주님께 맡겨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다, 건강의 염려와 관계의 상처를 맡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짐을 구체적으로 아뢰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짐을 혼자 붙들지 마시고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힘을 얻고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 참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배우는 사람은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오늘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뒤에 곧바로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어떤 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힘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에서 도망치는 힘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힘입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는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힘을 생각하면은 일을 멈추는 것으로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의 휴식도 필요하지만은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마음이 저절로 쉬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손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계산하고

비교하고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멈추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자기 뜻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마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마음,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쉬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시면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넘어질 때 붙들어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온유는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자기 뜻을 관철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온유는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낮추어서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오해와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고 십자가의 길 앞에서도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자신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배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성격만을 부드럽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내 뜻만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자격을 갖추어야만이 주님께 받아들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자격 없는 우리를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이미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하며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내 뜻만 붙들고 버티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만 통제하려는 그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마음의 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은요, 작은 말에서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 나를 몰라줄까? 왜 내 뜻대로 안 할까? 이런 마음이 커지면은 집안에서도 쉴 수가 없습니다. 몸은 집안에 있는데 마음은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요, 한 번 더 들어주게 됩니다. 온유라는 것은 해야 할 말을 피하거나 잘못을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은 하되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관계를 살리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대의 말을 듣는 태도를 말합니다.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보다 함께 은혜 안에서 서야 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힘이 찾아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높아지면 쉽게 지쳐버립니다. 왜 나만 해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나? 이런 마음이 쌓이게 되면 섬김은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섬김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인정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서 드리는 섬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수고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고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멍에는 소가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다스림 아래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내 감정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은혜의 멍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힘은

내 마음대로 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배우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들 때에 바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모든 것을

그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며 마음의 힘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멍에를 메는 사람은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약속하시면서도 짐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에게로 오면은 아무 짐도 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내 멍에 내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삶에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길에도 순종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짐은 세상의 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짐은요 우리를 짓누르지만 주님의 짐은 우리를 살립니다. 세상의 짐은 네가 다 해결해야 된다, 네가 더 잘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라면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쉬고 있어도 불안하고 몸은 멈추었는데도 마음은 계속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다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제자의 길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도 순종과 인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파괴하는 짐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끄는 선한 멍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멍에만 지우고 멀리서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지칠 때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진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억누르는 멍에가 아니라 바로 바른 길로 이끄는 은혜의 멍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책임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도 이 하반기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 가운데는 해야 할 일도 있고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일을 내 힘으로만 끌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뜻을 묻고 또 주님께 힘을 구하고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같은 길을 걸어도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같은 일을 감당해도 짐의 무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 없이 우리가 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해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책임감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는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익숙한 방식대로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일은 하고는 있지만은 주님의 멍에는 메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짐을 맡기는 시간이고 말씀은 주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며 예배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또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지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연결되는 은혜의 통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 아래서 그 짐에 눌려 무너지지 않도록 힘과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다스림만에 살아갈 때에 삶의 짐은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을 따라 걷는 길은 우리를 짓누르는 길이 아니라 다시 숨쉬며 다시 걸어가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걸음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과하거나 쉬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도움을 구하거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먼 미래의 모든 문제를 미리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집은

0: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선한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다시 걸어갈 힘과 마음의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친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따뜻한 초청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을 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며 욕심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초청입니다. 폭염 속에 몸이 지치듯이 우리의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에어컨 바람은 몸을 식혀도 영혼의 짐까지는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영혼의 힘을 얻으려면 지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과 다스림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배우며 주님의 선한 멍에를 메고 걷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혼자 붙들지 마시고 지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 앞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님, 제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나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선한 멍에를 메고 오늘의 길을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더라도 주님 안에서 마음의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효자교회 이동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효자교회 지역번호 054-276-91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의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공영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 참으며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고인데요. 뜻은 지붕을 만들다, 또 비밀을 지키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붕이 건물을 덮듯이 내 지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의 실수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감춰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스테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을 참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불공평해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삶의 노래로 이렇게 주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품으며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G2G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음반에 실린 찬양으로 띄워드렸고요. 그리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안성신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 얻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신청 찬양들 그리고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면서 또 다양한 찬양들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또 한 번 참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송 함께 듣고 오시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나무인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클래식 콰이어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좋은 씨앗의 사랑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의 생각 조수아가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홀리파이어의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듣고 왔습니다. 0541번님이 문자 주셨었어요. 약식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귀한 문자 고백 나눠주셨는데요. 이 시간 세상에 주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모인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정말 축복하고요.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함께해 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들 함께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0541번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희재율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는 서로 오래 참아주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포용해 줄 때 모두 함께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힘과 위로를 얻으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네, 저는 목사이지만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늘 듣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또 설교하는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제 알고리즘이 연결이 되어서 간혹 뭐 이상한 것들이 뜰 때가 있어요. 뭐 자기 스스로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요, 저게 무슨 예언이고 또 왜 저거를 사람들이 열광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실 때는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개인에 대한 예언들을 막 하면서 또 사람들이 진짜 뭐 이 시대의 예언자다 그러고 막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다 교회인 것 같지만 참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도요 참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은 교회에서 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잘 섬기시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늘 앞서 있는, 말씀으로 깨어 있는, 앞선다는 말이 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피아 워십 가운데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는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건 알고 있어요. 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뭘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알려면요, 일단 나의 믿음이 성경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성경 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데 한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조차도 성경의 한 부분에만 빠져 있으면,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만 본다든지, 아니면 구약을 보지 않고 신약만 본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짓 선지자에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느냐의 문제이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로 이제 1차 잡혀가고 2차 잡혀가고 막 이런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는 곧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들은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어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지나고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요? 진짜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곧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을까요? 오늘날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거짓 선지자는 구분 못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평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조금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그런 성향,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게 신앙하고 연결이 됩니다. 조언이나 권면을 듣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에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결국 성경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목사님의 설교도 제대로 걸러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믿어요 그 약속 들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믿음이 성도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내가 다른 성도들을 믿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를 믿는 거죠. 저는 종종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사랑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사랑을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에는 불신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 일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너무 힘들다, 아우 가기 싫다, 그런 경우 없을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해보면요, 종종 장거리 연애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부산에서 뭐 인천 뭐 그렇게 만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깜짝 놀라요. 야, 너 어떻게 만나려고 인천에 사는 애랑 사귀냐? 그러면은, 아, 뭐 목사님 주말마다 중간에서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중간이라고 해도 적어도 뭐 집을 나서서 만나는 시간까지는 두세 시간이 걸릴 텐데, 그렇게 만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러 그런 수고를 드리는 분은 없을 겁니다. 평소에도 별로 안 보고 싶은데 그런 수고를 드려서 만날 일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큰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아, 이제 내가 로마에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로마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에 나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사도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이 지칠 때가 언젠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을 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에게 사랑이 식은 것 같지만,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나의 열정이 식은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내 삶에 유효하다면 그 가운데서 뭘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전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은혜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막 생기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면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송경민 목사님의 주의 은혜라 그리고 피와 오실 가운데서 만백성 기뻐하여라 두 곡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다양하게 또 지체로 부르셨죠. 저희 교회도 어떤 분은요, 일을 너무 정성스럽게 잘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분이 잘하지 못하는 일을 정말 애써서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그렇지만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여러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애쓰고 잘할 수 있는 것은 한두 분야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요,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오랜 봉사를 하다가 원래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쉼을 가지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은데 굳이 나까지 일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체로 부르심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 속에 분명히 은혜가 있거든요.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가지면요, 교회가 정말 풍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자원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회에 힘이 되거든요. 그렇게 서로서로 힘이 될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면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정말 많이 바뀔 겁니다.

네, 예수전도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으셨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도 믿음으로 힘내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오브 여러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에 대한 사역, 특별히 베드로가 이방의 문을 여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죠. 고넬료의 가정에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넬료가 그렇게 절을 하려고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그에게 대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 34절 37절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을, 또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고넬료와 그가, 이 베드로가 말이죠, 함께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사실들을 아마 들었을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거든요. 38절로 40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세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라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을 주의해 보시면 그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몇몇의 사건들을 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예수께서는 나무에 달리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쉽게 그들에게 전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복음에 있어서 부활이 빠진 복음이란 상상할 수가 없죠? 생각해서도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진 설교는 단한 편도 없었어요. 부활은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전파될 때까지는 복음은 설교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들이죠. 살아나신 구세주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분께서는 성경에 따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이니까요. 다음으로 10장 41절에 43절 말씀을 보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이 계속되어지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 그 마태복음을 나눌 때 베드로의 연약함과 약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계속 들으신 분들은 혹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베드로는 매우 인간적이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약점이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므로 친근감이 간다 이거죠. 완벽한 사람은 여러분 친근감이 안 가잖아요. 완전히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함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일 상대방과 많이 대화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어서 44절로 48절에 계속되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죠.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로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 사건은 이방인의 오순절 역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도 성령을 받음을 보고 놀라게 되었던 거죠.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그들이 방언을 말함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방언은 시몬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으며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이것을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증거로서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졌으며 그들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 얻었음을 증명하는 표시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커다란 장애들을 다 이해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이방인들인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이어 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그래서 사도행전은 세 명의 대표적인 회심자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세 사람은 다 함의 자손인 에디오피아 내시와 셈의 자손의 대표인 다섯 사람 바울과 야벳의 자손의 대표인 고넬료 사람입니다. 네, 고넬료입니다. 각각 사건에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장을 정리하고 이제 11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 11장에서는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회심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처음에는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베드로에게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소개되고 있는 안디옥은 이방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를 책망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것이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신란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몬 베드로의 행동은 소름 끼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도 이 일은 처음에는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시몬 베드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죠. 애당초 그는 전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사건의 배후에 계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준 것이죠. 4절로 6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파 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이 보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앞에까지 드리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짐승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 설명을 쭉 이제 들어보십시오.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금 놀라고 있는 거죠. 참 크게 놀라는지 이것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설명을 보죠. 11장 7절로 10절입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여러분 여기서 끌려 올라가다는 말은 갑자기 모든 것이 하늘로 사라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뭐 어안이 벙벙했겠죠. 계속되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11절로 15절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하는 집 앞에 섰더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파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을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떠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16, 17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맞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 믿음이 유대교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서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 날은 참으로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의 무대가 세상 끝으로까지 옮겨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헬라인은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인의 풍습대로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복음 전파가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1절로 22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안디옥이 교회의 두 번째 중심지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실제적인 교회의 중심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23사절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바나바에게 잠시 소개를 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객관적으로도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행실이 본이 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그 교회의 담임 교육자가 되었는데, 그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했는데, 그것은 곧 그가 설교하고 가르쳤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고 한 것으로 보면 성도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짐에 따라서 바나바에게는 그를 도와줄 목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를 도울 적합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아마 무척이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25-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그와 함께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거죠. 함께 일하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는 사울을 그 교회의 설교자로 삼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함께 그곳에서 동역함으로 많은 무리들을 잘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저는 이 말이 조롱의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의미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이름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상징하는 놀라운 이름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값싸진 이름이 되곤 했습니다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너무도 놀랍습니다. 27절로 30절을 볼까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니,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0: 뿐이니라. 여기 기록된 사건은 일반 역사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근이 있었으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살해되고 고통을 당하는 예루살렘에서 느끼는 그 영향이란 더욱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아주 특별히 궁핍하게 되었던 거죠. 이 땅 위의 교회가 형제의 정신과 사랑의 띠로 결합되어 있음을 보는 것은 그러므로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보내지게 되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함으로써 교회를 황폐케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변화된 사울이 자기의 손으로 이제 똑같은 교회를 구제하고 있음을 보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기독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이것을 하는 것을 듣고 성령이 임한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간증, 2번 방언.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로마 군대 장교였던 이 사람, 1번 고넬료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매튜 헨리 목사님의 말을 소개해드리면서 함께하겠습니다. 마음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다.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바치든 주님께선 받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어야 하며 하나님께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주님은 전부가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온전히 받으소서. 제 마음을 소유하시고 그 속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소서. 우리의 마음은 원래 주님의 것이었지요.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을 모두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8편 함께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8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칭찬 많이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므로다. 시편 98편 1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라는 표현이 있죠. 매일 같은 하루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늘 새롭습니다. 오늘 밤 그 새로운 은혜를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소닉 플러드의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들으셨습니다.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오래 부른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를수록 더 부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게 아닐까?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경험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건 또 새로운 면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소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깊고 넓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플랜팅 워십의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텐트 메이커스의 예수 나의 치료자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조던 스미스의 Oh Happy Day, CC 와이넌스의 He's Never Failed Me Yet, 그리고 PJ 몰튼의 All in His Plan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노래로 부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믿었는데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완전히 손을 놓으신 적은 없습니다. 당장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게 오히려 잘된게 아닌가 그런 경험이 아마 저도 있었고요. 여러분도 한 번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고백은 지금 모든 게다잘 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말이 아닐까. 오늘 밤그 고백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자리 잡아지고 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바다에 더욱 사랑, 꿈이 있는 자유의 예수, 김도연의 푸른 초장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0: M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오래 참음 테마로 함께합니다. 오래 참음은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이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 열매는요, 이웃을 향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요, 자비와 양선을 베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골랐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을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존영의 때가 되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기도해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

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는 찬양이 나오면요, 입술을 열어 함께 나지막히 찬양을 불러주시고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화살 기도를 하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묵묵히 찬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또 나만이 아는 비밀 이야기를 서로 더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자고요. 오래 참고 인내할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하다고 이규현 목사는 그의 책 평온의 숲으로에서 이야기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원하지 않는 경쟁에 내몰리고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세상에서 당장의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 그들은 안정감을 얻기 위해 물질과 인기같이 다양한 것들을 주변에 쌓아 올리지만 그러한 것을 의존하는 것만으로 불안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데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의 능력과 소유가 아닌 오직 내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할 때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경미의 내 평생에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김도연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수진의 난 믿어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버플로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이스의 찬양아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루벤 스토다즈의 Center of My Joy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펜타토닉스의 Amazing Grac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길승의 소망으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리스 아일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에이미 그랜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달빛 마을의 예수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인물들은 그에 맞는 은혜와 복을 누렸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했던 악하다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은 그에 맞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신다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는 그 민족을 철저하게 나누시고 또 다시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것 믿으시지요?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속에서 수많은 또 사건들을 통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민족의 말로가 참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을 베푸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을까? 그렇게 사랑을 하셨을까? 그렇다고 오늘 하나님을 뭐 일부러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AM 두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고 계시지요. 특별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통해서 만나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군복무 중에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탈북민 목회자 임바울 목사님의 칼럼 내가 만난 하나님 잠시 후에 만나보실 거고요. 또 더불어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라보기 간추린 소식과 남북 간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인식이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서 생각이 확장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또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확장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 높은 사고를 하게 됩니다. 북한은 여행을 철저히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왜 통제할까? 한국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북한 정부는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인식의 이동, 사고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독일 통일의 사례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 이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에 있던 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과 당시의 유럽 자유주의 체제를 경험하면서 생각이 확장이 되고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또 공산 정권의 어떤 독재의 메시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통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권에 관한 이야기는요, 북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 국민 주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선거를 들수 있겠습니다. 북한 정권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는 당과 국가의 통제 아래서, 특별히 당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100%로 찬성 투표를 해야 되는 권력적이고 폭력적인 선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당이 지정한, 국가가 지정한 사람에게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북한이에요. 사실 북한 사회에서 국민 주권은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실제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수 없는, 투표지가 모자라서 투표를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많은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하고 그와 관련해서 선거를 책임졌던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도 교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같은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 주권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국민 주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통제하고 특별히 폭력으로 국가의 힘으로 주권을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고 당과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가장 비참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자유가 있는데요. 그 자유 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리더들을, 특별히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0: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칼럼을 쓰면서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도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많은 부정부패로 주민들을 괴롭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국가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특별히 대통령도 국가 주석도 투표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또 국민 주권이 실제로 실행되는 나라가 되길 원하고 또 2,4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 스스로 이 국민 주권을 회복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또 자신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실제로 선거를 통해서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주권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0: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한류 등의 열풍으로 외부 콘텐츠를 많이 소비한다는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북한은 지난 2020년부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으로 외부 콘텐츠 소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감시와 통제를 피하고자 새로운 소비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바로 오래된 영상 재생기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노트텔 같은 20년 가까이 된 구형 DVD 플레이어를 구해 이 기기를 통해 SD카드나 USB로 영상을 시청하는 건데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구형 기기가 점점 심해지는 감시와 제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진화하는 북한의 외부 영상물 소비 형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최근에 북한에서 미디어 재생기 단속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대학생 등 청년들이 외부에서 유입된 동영상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검열 단속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그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2: 이 소식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1: 네. 자, 북한에서는 이게 검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외부 유입 콘텐츠 시청이 멈추지 않고 있나 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일명 불순 녹화, 북한 입장에서
1: 네.
2: 불순 녹화 시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들이 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낡은 노트텔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네, 최근에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보도한 내용이죠?
2: 네, 그렇습니다. 7월 20일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불순 녹화물 시청 단속이 심해질수록 단속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교묘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 네.
2: 최근 회령시 청년들 사이에서는 검열 단속을 빠져나가려고 구닥다리 노트텔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1: 네. 노트텔이라는 기기 우리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2: 예, 노트텔은 북한 내에서 휴대용 DVD 플레이어 DVD를 말합니다.
1: 예.
2: 2005년경부터 사용됐는데요. 상품명이나 브랜드명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 통용되는 북한식 용어입니다. 디지털 문화가 생기면서 북한식 명칭도 생긴 것 같습니다.
1: 예. DVD 플레이어 그리고 2005년경부터 사용된 거다 하면 벌써 20년이 지나서 엄청난 구형 모델 아닙니까?
2: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계에서 20년이면 엄청난 옛날 이야기인데요.
1: 예.
2: 아주 구형 모델입니다. 근데 그 구형 모델을 찾는 이유가 있는 거죠.
1: 네.
2: 소식통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들은 MP7, MP8 등 미디어 재생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당국이 승인한 영화나 학습 자료를 보는 데 사용하고
1: 네.
2: 집에 돌아가면 따로 숨겨둔 낡은 노트텔에 SD카드나 USB를 넣어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1: 오.
2: 소식통에 의하면 단속 그룹바 성원들이 설마 이렇게 잘 사는 집에서 그런 구닥다리를 쓰겠냐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역용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형 모델을 찾는 거군요.
2: 예예예. 예, 예. 2005년 이후에 노트텔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모도 적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영상 시청용으로 널리 사용됐었습니다.
1: 네.
2: 그 이후에 MP7, MP8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더 고도화된 기기들이 보급되면서 노트텔의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1: 예.
2: 최근에는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오를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1: 네.
2: 실제로 현재 회령시에서는 노트텔 기기의 상태에 따라서 중국 돈으로 500위안에서 600위안, 한화로는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여기에 문제가 없다면 더 오래된 노트텔을 구매하려는 그런 흐름이라고 합니다.
1: 오히려 오래된 기기일수록 더 인기가 있다는 얘기군요.
2: 예, 예.
1: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2: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기능보다는 추억 감성 때문에 구형 모델을 선호하는 분들이 좀

0: 계시죠.
1: 예.
0: 근데 북한에서는 취향이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구형 모델을 선호한다라는 소식입니다.
1: 예.
0: 두 번째로 북한 같은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강압적으로 단속을 하면 동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 예.
0: 사실은 권위주의 사회일수록 겉으로는 순응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유세계 콘텐츠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진다라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속이 강해질수록 단속을 피해가는 방법도 더 교묘해진다라는 양상을 볼 수 있는 거죠.
1: 예.
0: 세 번째로는 북한이 외부 콘텐츠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명 3대 악법을 만들었죠.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2020년 반농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보호법 등 외부 콘텐츠 유입을 막기 위해서 연달아 입법을 하고 심지어는 이 법을 어길 경우는 사형까지 하는 강수를 두었죠.
1: 네.
0: 그러나 다시 상황을 보면 구형 모델을 이용하면서까지 동영상 시청을 계속한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의도가 잘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1: 예.
0: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의 단속 의도에는 한류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하건대 북한에서 한류를 막는 것은 물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막으면 막을수록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교묘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발상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세뇌시키는 우민화 정책을 청산하고 개혁개방을 하는 것이 북한의 발전에 더 유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1: 예.
0: 북한 사회가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개혁개방을 하면 충격이 너무 클 것이다 라는 판단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위에 건강 국가가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네.
0: 그런 국가가 오래 지속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시드웨어 보면 어떻겠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예. 자, 오늘 정리해 주시고 또 살펴본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도 제목도 세 가지 나눠주실 텐데요.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당국이 한류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3대 악법까지 만들어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유스러운 욕구를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1: 네.
0: 하나님, 북한에서 청년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형 노트텔을 구입하여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북한 청년들이 자유스럽게 한류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이 거짓 위에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실과 정의 위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을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한 북한 바로보기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연장 끝에 꺾고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선일보는 월드컵 결승전에서 사상 첫 공식 하프타임 쇼가 열려 BTS와 마돈나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무대를 장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보복과 재보복을 거듭하며 전면전 재개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세계적인 행동주의 투자자가 한국 증시를 새로운 투자 무대로 선택하며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명품 중심에서 K패션과 한국인의 일상식품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를 꺾고 첫 대국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을 다녀온 북한 주민들의 경험담을 통해 한국인과 북한인이 현지에서 받는 대우 차이가 북한 내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농촌 김매기 현장에서 주민이 쓰러졌는데도 선동대가 구호와 노래를 계속해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한 월드컵 결승 소식입니다. 스페인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연장 접전 끝에 1대 0으로 꺾고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은 경기 내내 높은 점유율과 강한 압박을 앞세워 주도권을 잡았지만 아르헨티나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잇따른 선방에 막혀 정규 시간에는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촘촘한 수비에 막혀 90분 동안 단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에 놓였습니다. 스페인은 연장 후반 1분 니코 윌리엄스가 머리로 떨어뜨린 공을 페란 토레스가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주로 교체 선수로 출전했던 토레스는 대회 첫 골을 결승전에서 기록했습니다. 스페인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복귀했고 유로 2024에 이어 주요 국제 대회를 연이어 제패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8경기에서 단 한 골만 내주며 월드컵 역대 최소 실점 우승 기록도 세웠습니다. 주장 로드리는 대회 최우수 선수인 골든볼을, 골키퍼 우나이 시몬은 골든 글러브를 받았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2연패에 실패했고 리오넬 메시는 마지막 월드컵 무대를 준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서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하프타임 쇼가 열리며 경기장이 대형 콘서트장으로 변했습니다. 공연의 시작은 팝스타 마돈나가 맡았으며 브라질 축구의 전설 호나우두와 호나우지뉴가 운전하는 철골 트럭 위에서 등장해 히트곡 뮤직을 불렀습니다. 이어 뉴욕 필하모닉과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축구 팬들의 대표 응원곡인 세븐 네이션 아미를 연주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무대는 BTS의 완전체 공연이었습니다. 정국이 먼저 등장해 다이너마이트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어 모든 멤버가 숫자 7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군무를 선보였습니다. BTS는 다른 출연진보다 긴 공연 시간을 배정받으며 세계적인 K-POP 그룹의 위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저스틴 비버와 샤키라,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 등도 차례로 무대에 올랐고 마지막에는 뉴욕의 초등학생 합창단과 전 출연진이 함께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출연진은 전 세계 소외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과 축구 활동을 지원하는 FIFA 글로벌 시티즌 교육기금 모금 취지에 동참해 모두 출연료 없이 무대에 섰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보복과 재보복을 거듭하면서 종전 합의가 사실상 무너지고 전면전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충돌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고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다시 격화됐습니다.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에 발포하자 미국은 추가 공습에 나섰고 이란도 중동 각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맞대응했습니다. 특히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서 휴전 이후 처음으로 미군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이라크에서도 미군이 숨지면서 미국의 대응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를 겨냥한 공습을 확대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교량과 발전소 등 주요 기반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도로와 교량, 담수화 시설 등 이란의 인프라를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란도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등 중동 전역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양국의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붕괴했으며 서로 상대방의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을 장악하거나 지상전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차질로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도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월가에서 암살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투자자 파미 콰디르가 한국을 새로운 투자 무대로 선택했습니다. 콰디르는 그동안 기업의 부실 경영이나 회계 문제를 찾아낸 뒤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투자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경영 개선을 요구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에 사무소를 열고 국내 인력을 채용해 한국 기업을 본격적으로 분석할 계획인데요. 콰디르는 미국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나 한국 증시를 살펴볼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상당수 한국 기업의 주가가 보유 자산과 성장 가능성에 비해 낮게 평가돼 있어 앞으로 오를 여지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사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초기에는 대기업보다 변화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을 찾을 계획인데요. 최근 세계적인 투자자 캐시우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평가한 가운데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명품 중심에서 K패션과 한국인의 일상 소비를 직접 경험하는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 멤버스가 외국인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광객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은 뒤 성수동에서 새로운 국내 브랜드를 발견하고 명동과 백화점에서 실제 구매를 하는 소비 패턴을 보였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외국인이 많이 구매한 상위 15개 브랜드 가운데 약 4개는 성수동에서 인기가 높은 국내 패션 브랜드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의 장바구니도 한국인의 일상적인 식생활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미역국 라면이 외국인 판매량 1위를 기록했고 제로 젤리와 초코볼, 카카오 케이크 등 한국 유통 매장에서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이 높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대만 관광객의 핵심 방문지로 떠올랐는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백화점 3사의 외국인 매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방한 관광객 증가와 원화 약세의 영향으로 연간 외국인 매출은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바둑의 간판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와의 2점 접바둑 두 번째 대국에서 승리하며 첫 대국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신진서는 290수만의 흙으로 4집 반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번 대국은 인공지능의 우세를 인정해 인간에게 먼저 두 점을 놓게 하는 조건으로 진행됐지만 카타고는 5시간 가까이 추격하며 격차를 좁혔습니다. 신진서는 첫 대국에서 카타고가 초반부터 예상 밖의 수를 두면서 준비한 전략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대국에서는 카타고가 선택한 복잡한 인공지능 정석에 정확히 대응하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중앙에는 중앙의 백도를 끊어 공격하는 과감한 선택으로 승기를 굳혔는데요. 인공지능과 정면으로 전투를 벌이면 인간이 불리하다는 인식에 강하지만 신진서는 위험한 싸움을 피하지 않고 우세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바둑을 연구해온 경험이 이번 승리의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인데요. 첫 두 대국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가운데 최종 승리할 경우 상금과 승리 수당을 합쳐 2억 5천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정평군의 농촌 김매개 작업 현장에서 더위에 지친 주민이 쓰러졌지만 현장에 있던 기동예술선동대는 구조를 돕지 않은 채 구호와 노래방송을 계속해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주민은 한낮에 뙤약볕 아래에서 김매개 작업을 하던 중 일사병 증세를 보이다 쓰러졌는데요. 당장 의료시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선동대의 방송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함께 작업하던 농촌 지원자들이 주민을 직접 옮겼습니다.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람이 쓰러진 위급한 상황에서도 선전 활동만 계속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는데요. 북한 당국은 식량 생산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기관과 기업소, 인민반과 학교 등을 농촌 지원에 대거 동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같은 농경지의 잡초를 4차례 제거하는 이른바 내벌 김매기 목표까지 제시돼 주민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에도 정해진 작업량을 끝내야 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거나 쓰러지는 주민들도 나오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그런데도 기동예술선동대는 고호와 노래를 이어가고 집중선전대는 작업을 멈추고 주민들을 모아 정치 강연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27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남한의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미끄러운 빗길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수원 24도, 춘천 23도, 영월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 29도, 춘천과 영월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도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5도, 세종과 천안 24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 31도, 세종과 천안 30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대체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도에서만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이어도 27도, 제주 26도, 서귀포 25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0도, 이어도가 28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대체로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는 비 소식 대신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삭주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최저 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와 삭주 22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1도, 신의주와 삭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사리원은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0: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는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종일 이어질 전망이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종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하루 종일 매 순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북녘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또 응원의 메시지 함께 남겨주시고요. 또 방송 청취 소감이나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노동자 탈북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 나눌 수 있으신 분들은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꼭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미국의 어느 차량 수리 업체 광고에 적혀 있던 가격표입니다. 조건에 따른 시간당 수리비라는 표였지요. 알아서 맡기면 $100, 수리하는 걸 지켜보면 $150, 당신이 날 도우면 $175, 당신이 고치던 걸 나에게 맡기면 $200, 당신이 고치라고 옆에서 훈수를 두면 $250, 당신이 고치는 걸 내가 지켜보게 하면 $300라는 가격표였죠. 한 운전자가 차량에 붙어있는 이 가격표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똑같은 수리를 맡겼는데 심지어 옆에서 일을 도와도 왜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다른 모든 도움은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겠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을지 가장 좋은 길과 가장 빠른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심을 바로 알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선장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인생의 항로를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여정을 즐기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장 뛰어난 전문가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의 말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견고한 요새이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문제와 모든 염려를 맡기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장 뛰어난 전문가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그 길,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사무엘하 22장 3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니 나로 안전하게 달리게 하셨고. 견고한 요새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요, 그 은혜와 평강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크고 놀라운 평화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이어서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건 둘째요,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는 내가 몰라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자녀가 병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모두 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의를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삭개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0: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요. 잊어버렸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에 데려가서 학교에서 날 찾아주셨어요. 내가 단순히 나 예수 믿을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지요. 네 번째로 거듭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의 원인의 원죄는 한 번 용서받으면 그로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 17살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질투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사람 죽였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지은 원죄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저께도 지은 죄 지나가 지은 죄도 회개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용서를 못 받죠.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해를 남기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그때그때 용서를 해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 곧장 우리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아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한복대선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도 남한 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에 처음 저희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자매님께서 이 땅에, 이 남한 땅에 첫 발을 내딛으시고 지금 1년차 되셨는데 이곳에 오시자마자 요양보호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너무나 보람차게 활동하고 계신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오늘은 그 진로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면서 또 여쭙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걸 선택할까요? 물론 여기 오기 전에 무수한 선택 가운데 맞아요. 사선을 넘어서 오셨지만 그런 진로 가운데서도 기도해보셨을지도 궁금해요.
0: 네네, 저도 기도는 많이 했어요. 비록 그 하나님을 알기는 중국에서부터 알았지만 그래서 그 실질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나는 살아간다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 성경책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긴 정말 훨씬 않았어요. 많이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자니까 많이 남한테 좀 비난도 받을 때도 있고 좀 그럴 때가 많아.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걸 그 내가 리해를 하면서 살기도 진짜 헐진 않았어요.
1: 네.
0: 아, 더군다나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이게 생활하면서 이 몇 달간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게가 좀 초를 나와서 도움이 만난 게 목사님이었어요.
1: 그래서 정착 도움이.
0: 사실은 그 중국에서 만난 목사님도 그 코로나 시기에 그러니까 연기가 끊어졌거든요. 제가 네. 연기가 끊어지다 나니까 나 되게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6년 이렇게 연기가 끊어지니까 찾지 못했는데 대문에 와서 저는 그래도 그때 제가 중국에서 때 저희 아들이 다리를 다쳤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때 그 이 목사님이 저한테 후원을 준 게 있어요.
1: 아.
0: 그래갖고 거기가 너무 감사해갖고 아 비록 그 내 이 목사님을 찾아서 뭐 이 방조나 받자든지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정착하기 힘드니까 방조나 받자든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목사님한테 나는 그래도 감사 인사라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하나원에 있을 때 찾았거든요.
1: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0: 일요일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들어와서 이런 종교 이런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 때마다 아, 제가 좀 찾았지요.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서 알았는데 방조를 좀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가고 좀 찾아댔지요. 근데 좀 모른다고 해서 그러는
1: 네.
0: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좀 마음속으로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지
1: 네.
0: 내 힘으로는 이렇게 대한민국도 무슨 뭐 5천만 남아된 인구에서 찾기가 좀 훨씬 않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찾아주실 거다 믿었어서 믿고 소리 그 기다리자 어쨌든 기다리면 찾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 저희 그 도우미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이 한테 물어봤죠. 아, 나는 이런 목사님 이렇게 방조를 받았는데 차고 싶은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1: 네.
0: 아, 그러니까 나 그 목사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연락처를 주고 그래서 그 찾았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없이 진짜 자기 가족을 찾은 것처럼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반가워하고 그리고 이날 때까지 몇 달을 같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진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전에는 그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 네.
0: 그때는 그저 아 그저 그렇구나 생각하던 게 지금 이래서 마음이 팍 달래준 거예요. 저로서도 저도 모르게서리 아 진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땅에 아 하나님이 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그래갖고 아 내가
1: 네
0: 이 땅에서 내가 결심한 대로 그냥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네, 그래갖고 그래서

0: 아, 힘들지만은 그 다시 그 하나 원에 들어가서 두달 동안 그 교육받는 것도 훨씬 안 하세요. 뭐
1: 네.
0: 길도 모르고 진짜 내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이 차를 탄 것도 바로 몰라서 한참 기다리다 이렇게 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다시 그 길을 가는 것도 4시간 정도 거의 걸리는 것 같아요.
1: 가는
0: 그까지
1: 길이 네
0: 예, 가는 데가
1: 시간이지만
0: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시간을 내줘서 갈 때마다 데려다 주고 예,
1: 와.
0: 올 때는 저희 길을 빌어 오지만은 그래도 찾아올 수 있게끔 길 방향도 다 알려주고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1: 그래서
0: 예.
1: 처음에 입국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곳 남한에 오셨을 때, 아, 나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택해야겠다 라고 했던 그 생각과 그 어떤 소망을 이곳 정착하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은혜를
0: 맞아요.
1: 경험하면서 아, 내가 가졌던 그첫 소망을 실천해야겠다 해서 하나원으로 다시 교육하러 가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 받으러. 4시간이 왕복 오고 가는데 4시간만 해도 정말 먼 거리거든요. 근데
0: 가는 것만 그렇게 걸렸어.
1: 하루에 8시간을 교통편에서 보내셨다는
0: 아니,
1: 거잖아요.
0: 그러니까 나 가서 일주일 공부하고 금요일날 나오고 일요일날 다시 들어가고
1: 세상에. 그런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투자하셔서 그래도 지금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목길목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또 내일은 모레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실지 기대가 되면서요. 오늘은 저에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함경도에서 온 김영자 자매님의 이곳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또 북한에서 출발해서 중국에서 머문 시간도 있으시잖아요. 중국에서의 이야기, 이곳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주님의 은혜였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음을 고백하는 오늘 함께했던 함경도가 고향인 김영자 자매님의 간증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으로 그 문을 열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든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 오늘 그 순간순간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남과 북의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함께 본문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거룩한 센스, 거룩한 감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권력 잡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범사에 감사거리 찾으려고 하면 믿음의 날개를 활용해야 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등장했던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날개로 웅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뭐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뭐 바울도 뭐 빌리 그레함도 아브라함 링컨도 그들에게 온갖 시련의 광풍과 연단의 폭풍 있었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날개로 웅비했기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날개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에게도 그렇다 믿음의 날개가 있다면 그 믿음의 날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영광에 열매를 희저력조차 추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생활은요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매사 의심하면서 따지고 만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뭡니까? 의심할 건 의심하고 믿을 건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의 날개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은 병들어가고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존재 목적은 더 이상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에르 개구르의 들오리 이야기 있잖아요. 홀홀 날아다니는 들오리인데 어느 날 본인하고 비슷하게 보여서 집오리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집오리 하는 대로 먹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날고 싶어도 날아가지 못했다 기억하시죠? 교회에도 믿음의 날개로 웅비하는 성도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악을 먹고 사느나 은혜의 세계로 비상하지 못하는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불신앙의 죄악을 토해내고 믿음의 날개를 가동시켜서 비상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저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성경에 딱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희귀 단어입니다. 저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각자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쳐부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한다고 할 때에 침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세례 요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몰려들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빼앗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경로대학 우리 어르신들이 강의 때 배운 건데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에 보면 빼앗다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 힘센 사자가 가녀린 짐승을 낚아챈다고 할 때에 빼앗는다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동신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저 빼앗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강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어떻게 사용돼요?

사모하는 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습니까? 아주 쉬워요. 우리 예수님이 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는 남들이 운명이니 팔자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에서 어떠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남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진노하려고 하는 믿음의 날개로 웅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오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영광스러운 말씀이 열매 맺는 상태입니다. 그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영광 얻으려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영광을 얻으려면 영적 전쟁을 감행해야 합니다. 육체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는 그것이 있을 때의 영광의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아무런 일도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월드컵 지금 진행되고 있죠? 월드컵 안 보세요? 월드컵 할 때에 좌석을 1억짜리 샀다고 해봐요. 그 사람 그 자리에 앉으면 영광을 얻어요 못 얻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앉아있는 사람 영광 없는 겁니다. 필드에 나가서 저 부딪히고 실력 발휘하고 땀 흘리고 발에 쥐 나도록 뛰고 이럴 때의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진노는 있어야 영광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보세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라. 그 말씀 믿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삼가 듣고 그러려니 죄성 있는 우리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쩜 그렇게도 유명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사도가 된 것은요 교만, 욕심, 게으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침노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영광을 원한다면 좀 게으름 침노해야 돼요. 못된 습관 침노해야 돼요. 죄악 침노해야 열매 맺는 거룩한 침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회개자 아니면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히니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영광, 영광, 죄악, 불신앙, 진노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앙망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고야만은 거룩한 진노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기준이 뭡니까?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도 분위기 때문에 하다가도 어려움 닥치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기꺼이 전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장사치였어요. 남들은 그게 아브라함의 운명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상 장사하는 그 장애물을 침노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열매 맺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진노는 눈앞에 현실만 보는 사람이 그러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진노의 1단계가 드디어 완성돼요.

0: 진실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매일 새롭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아니야.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직도 내게 새로워 있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는 거야. 이 말씀 붙들고 거룩한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에 드디어 여러분은 영광의 열매를 쟁취하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비전만으로는 부족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연초만 되면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출발합니까? 근데 열만 내면 열매 맺나 봐요. 안 맺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작심삼일 알잖아요. 뜻은 있지만 의지가 약하면 현실 앞에 무너집니다.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 같아도 기도하잖아요. 의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 귀하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감동은 받는 것 같은데 의지가 약해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거 믿고 내가 이 말씀의 파트너가 되리라, 그런 거룩한 진로가 있으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은 진짜 싫어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비긍휼 베푸실 생각도 안 하시고 토해내리라. 요한계시록 말씀 기억나죠?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이 토해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미지근하잖아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데 실패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왜 이 뜨거운 열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의지는 강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단계. 그런데 의지는 강한데 냉혈한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냉혈한들은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가슴이 차갑기만 해요. 앙상한 뼈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들어주시지 않아요. 이 의지에다가 반드시 뜨거운 처음 사랑, 열정, 요게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선지자의 롤 모델이 되는 영광을 얻은 겁니다. 열정이요? 이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생기는,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고 뜨거운 열정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날개가 저절로 피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요즘 믿음의 날개가 뭐 피상하지 않고 그냥 믿음 없이 왔다 갔다만 한다, 그거 뻔합니다. 겉모습은 그런 거지만 내면은 주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함이 없고 믿음의 날개는 멈추고 그러니 시간 지나면 쭉정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침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 거룩한 침노에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도 있고 의지도, 냉혈한 같은 의지는 안 되고 뜨거운 처음 사랑 가진 열정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그래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한번 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1: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0: 저 말씀이,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만 상 받는 건 딱 한 사람이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행함 믿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금메달 줄 만큼 풍성한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분명한 건 뭐냐? 노아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니까 지금 지구촌에 사는 80억 명 정도의 초상이 되잖아요.

호르였던 에스더였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본인도 살고 사촌 오빠 모르독에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고 부림절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룩한 짐도 네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뒷받침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거룩한 센스입니다. 그럼 지금 내게 거룩한 센스가 있어서 믿음의 날개로 웅비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실래요?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인 케네스의 글입니다. 케네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대요. 그래 이 문제를 평생 연구했던 그가 신성한 곳과 삶의 의미 탐색이라고 하는 논문을 2005년도에 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일, 똑같은 걸 경험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뭐 우연이라고 보고 그냥 넘어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이 개입한 것을 느끼고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 때 수백 명이 예수님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만이 내가 여리고의 세무서장, 세무서 중에 최고로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 있지만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그러니까 남들이 손가락 줄 거 뻔히 알고도 무화과나무 올라갔잖아요. 왜? 거룩한 해석을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자, 열두의 혈류증 앓던 여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 거룩한 개입으로 보니까 만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 거룩한 센스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저 말씀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언제냐? 자기하고 원한을 샀던 형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막 자기에게로 오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처자식밖에 없잖아요. 짐승밖에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저렇게 일한 비안을 세우고 추진시키고 그래도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더니, 저 말은 절대적인 고독 속에 몸부림치는 야곱. 그럼 홀로 있을 때 400명이 덮치면 어떡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겁이 납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전사와 날이 새도록 생사를 건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싸웠던 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깔뱅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고 다른 분들은 천사라고 해석해요. 정확히 뭔지는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천사도 하나님의 신부름꾼이기 때문에 뭐 천사를 이겼건 하나님을 이겼건 다 이긴 건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긴 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천사로 해석한 그 의견을 따르고 이제 말씀을 풀어가는 겁니다. 어쨌건 날이 새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싸웠다, 진액 빼가며 최선 다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 철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는 분들은 아예 철야한 경험이 없구만요. 자, 여러분이 운동 아무리 잘해도 헤비급 챔피언하고 밤새껏 싸울 자신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도망가는 것도 한두 번 있지 밤새 거덕이 쉽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천사와 밤새껏 씨름했다는 거예요. 근성이 있는 겁니다. 근성이 얻어 터져. 그래서 한번 또 해봐 해봐 이런 사람 막 깡패들 또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근성이 있는데 근성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사실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서만 털도 많이 나고 터프해가지고 힘센 줄 아는데 실은 야곱이 더 힘이 셌을 거라고 봐요. 왜?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핏덩이가 예서 발 잡고 나오잖아요. 아, 별로 놀래지도 않네. 아니 꼬맹이가 핏덩이가 그럴 정도면 이 힘은요 타고난 겁니다. 그 타고난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29장에 나와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뭘 옮기고? 많은 짐승들을 키우는 그 물, 우물이 큰 겁니다. 우물 크면 돌 요만한 건져 놓겠어요? 요만한 건져 놓겠어요? 한번 해봐요. 잠오지 않게 요만한 거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만한 것을 혼자 움직이겠어요? 당시 고대문은 전승하면 서너 명이 움직였답니다. 그래 돌이 움직여졌대요. 그런데 야곱 혼자 움직인 거예요. 제가 야곱이라면 내가 털이 없다고 무시하지 마요. 내가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요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 그래 성경을 보려면 자세히 봐야 돼. 대충 보면 안 돼요. 근데 그 야곱이 그 힘까지 동원시켜서 천사와 밤새껏 씨름한 거예요. 오죽하면 천사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야곱의 환도뼈 급소를 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급소 친 겁니다. 그러니 야곱을 보고 천사는 야 지독한 인간이네 지독한 인간이네 도저히 해볼 수가 없네. 하나님도 그 이상은 수를 쓰지 말라고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요 씨름하고 나서 천사와 야곱과 대화한 것을 하나님이 녹음해 둬가지고 녹취록으로 나온 게 창세기 첫 말씀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에게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사람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해가 돋았고. 여러분 야곱이 열두 지파의 조상된 건 실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니고 야곱입니다. 그렇게 된 거 어떻게 가능했어요? 침노함으로. 이게 바로 거룩한 침노입니다. 여기서 해가 돋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야곱이 밤을 새워 싸웠다 이걸 환기시키지만 이때부터 이제 이 야곱은 더 이상 운명에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얼마든지 그 새로운 태양을 마치 만든 사람 마냥 빛된 행보를 걸어갔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향해서 침노하고 믿음의 날개로 웅비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분명 복 주실 거다. 그러면 그럴 때 주시는 거 보고 아이 괜히 졌네 아이 아까워 아이 아까워 할까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센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시길 소망합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으로 넘어가는 미국 역사의 외교와 정치에서 중심인물로 자리매김했던 사람이 존 밀턴 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브라함 링컨 때는 아들과 같은 비서 역할을 했고요 미국이 영국이 지배하던 영향력이 국제세계에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다시 한번 토약을 시도하려고 하던 무렵인 맥킨리 대통령 때도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 장관한 격인 국무장관했고 루스벨트 대통령 때도 또 한번 국무장관했던 분입니다. 장로교 교인이었던 이분이 그렇게 도전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

0: 심노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걸 알려주는 찬송을 이분이 작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찬송 460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오늘부터는 운명소리 하지 말고 팔자 탓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거리 찾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바라보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본문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거룩한 센스, 거룩한 감각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0: 7월 2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함경남도와 황해도 지역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평안남도와 함경북도 지역은 오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30에서 80mm가 되겠고 함경북도와 황해도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 지역은 5에서 10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대구와 광주, 부산, 목포, 포항이 26도, 강릉과 대전, 여수가 25도, 서울 24도, 춘천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22도, 함흥이 21도, 강계와 청진이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7도, 대구 35도, 강릉이 33도, 광주와 목포, 부산이 32도, 함흥과 대전, 여수, 제주가 31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이 30도, 평양과 신의주, 강계가 29도, 해산 28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세찬 비바람이 불어오지만 주님의 안전한 손길이 여러분의 걸음을 단단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함께 나누어 주셨던 찬양 뜻없이 무릎 꿇는 이 찬송에 이어서 남과 북의 날씨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거룩한 비전, 거룩한 소명을 안고 전진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극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에스겔

0: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남한 땅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 준비되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쪽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향 땅에 들어가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계속되는 비로 습한 날이 이른 아침부터 후텁지근하게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상의 영성을 유지하시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중심을 보시고 들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잊지 마세요.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22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는 시돈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로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 레바논 서쪽 해안이죠. 레바논 서쪽 해안. 여기에 이제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고 당시 유명한 이제 두 개의 무역 항구였습니다. 이 시돈은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이제 바닷가 바로 옆에 있고 십자군 전쟁 때 이곳에 와서 거대한 성체를 세웠는데 시돈에 가면 이 성체를 그대로 볼 수가 있고 또 성체에서 바다가 또 보입니다. 지금은 뭐 예전에는 참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역 항구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곳에 인구가 한 8만 정도 살고요. 그 주변 이제 그 작은 도시들까지 합치면 한 25만 정도가 인근의 이제 그 교통권 안에 출퇴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만이면 뭐 금산보다 좀 크죠. 우리로 하면 그 정도의 인구가 사는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이고 옛날에는 뭐 아주 무역 항구로서 아주 명성이 자자했었죠. 자, 이런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6절, 7절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22절 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맨 끝에 보면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 다음 23절 끝에 가시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끝에 보면은요. 또 한번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세 번째 등장합니다. 그리고 26절 끝에 보면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공식적인 선언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recognition formula, recognition formula.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인지 정형 어구, 인지 정형 어구라는 이제 어려운 좀 우리 한자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recognition 하면 뭐 이제 인지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지하게 되는 공식적인 선언을 말하는데, 자, 이 네 개의 선언,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시돈, 그리고 이스라엘 포함해서 이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체험하는 체험적인 앎을 포함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앎은 인지적인 것을 뛰어넘어, 머리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체험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알게 되느냐? 시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징계로 경험하며 알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으로 경험하며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는 성경을 아는 깊이와 함께 그분을 많이 체험하는 이 체험의 깊이와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말씀 20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이런 똑같은 형식이 1절에 또 나오죠. 28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다시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일정한 선지자의 예언 양식을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자, 21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자, 얼굴을 시돈으로 향해라. 이 말은 본격적인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적한다 그럽니까? 시돈. 여러분, 시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끌어갔던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나라로 등장합니다. 이 시돈은 지금 레바논에서는 사이다라는 도시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러분, 사이다 좋아하십니까? 그 사이다랑은 약간 다른데, 어쨌든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자, 이 사이다, 시돈, 이 시돈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창세기 10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나안 땅에 거하는, 가나안 지역에 거하는 가나안의 족보가 여기 등장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약속의 땅 가나안, 그전에는 아주 못된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의 일곱 아들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일곱 아들들의 후손들이. 자, 그런데 이 가나안의 후손 중에 첫째 장자가 누구냐? 15절에 시돈이라고 돼요. 시돈. 그래서 시돈은 가나안의 이제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저항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대표적인 나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돈이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사건, 계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아합왕 때였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이세벨이 등장하죠. 아합의 아내 엣발의 딸 우리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겼다. 그러니까 시돈은 예전부터 이 바알을 많이 섬겼고, 그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뭐가 들어오느냐? 우상이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바알의 음란한 문화로 오염시켰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죠. 이렇게 시돈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나라였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너를 통해 나타내겠다 그러시죠.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 시돈을 대적함으로써, 시돈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영광을 말합니다. 어그러졌던, 불의했던 것을 용납했던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올바른 것들을 바로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텐데 비로소 그럴 때 무리들이,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시돈같이 악랄하고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잘되고 또 이스라엘을 복속시키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아, 이 세상의 불의는 반드시 바로잡아지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시느냐? 23절에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냐? 전염병을 보낸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저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저기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병이죠, 병. 하나님이 23절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전염병을 왜 보내시느냐? 20절에 보시면 내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하죠. 자,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전염병을 보내시고, 아,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자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할 때 비로소 이것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여호와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2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을 여태까지 찌르게 하는 가시들이 많이 나왔죠. 가시 같은 이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에돔, 시돈 다 이런 가시 같은 이웃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을 없애심으로 다시는 이들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방 시돈 백성들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과 이 통로는 참 다양합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이제 이 시돈에 대한 예언에서 이제 이스라엘 예언으로 잠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26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잠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9장부터는 이제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이 심판받고 어지러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죠. 자, 이제 흩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 또 애굽 이런 강대국들에 의해 부서지고 무너지고 또 온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모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

0: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쫓아내기도 하셨지만 그 땅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평안히 살고 내가 그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 평안, 또 이웃 나라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이 소중한 은혜와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짓고 또 평안히 산다라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 4절 5절 1096쪽입니다. 1096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포로에게 너희들 그곳에서 평안히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그러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그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또 약속을 하시죠. 10절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 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27절에 31장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일 것이다. 여기 사람의 씨는 사람의 후손, 짐승의 씨는 짐승의 이 새끼들을 풍성하게 회복시킬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징계와 포로 가운데 돌이키시면서 회복하실 때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또 이방의 교만한 열방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심판을 보내시며 전염병을 보내시며 아프게 하는 가시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더 이상 찌르지 못하게 막아주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구나. 이런 것들을 절감할 때가 있죠. 근데 이게 약하면 위기가 있을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임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향해 서게 하십시오. 이런 귀한 기도를 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원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시돈에 대한 심판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유는 자명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싸워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든지 주께 피하는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뵙기를 원합니다. 어미닭이 그 품 안에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아침,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평안히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내게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하여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거대한 나라의 완전한 몰락, 예언 말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회복시키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용기 내어 살겠습니다. 7월 22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이 희망이 되어 샬롬.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지고 고군분투하기보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쉼으로 인해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하며 내용은의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오늘 네온 해피비춘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이름.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라야 만족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다림보다 즉시를 원하고 과정보다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고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원하는 물건이 집 앞에 도착합니다. 우리에게 천천히라고 하는 말은 뒤처짐처럼

0: 들리기도 하고 오래 견디는 사람보다 빨리 이루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화는 신앙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있어야 하고 눈물을 흘리면 상황이 곧 달라져야 한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조급함에 맞추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선한 때를 아시고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147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열쇠는 우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우리는 오늘 하루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시작과 끝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도 내일의 회복도 그 후에 이루실 더 큰 계획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공백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버려짐의 시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지혜는 쉼없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급함은 대부분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뿌리에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내가 뒤처져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심어주면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자신의 가치가 증명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경쟁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고유의 계절과 속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마다 싹트는 때가 다르고 꽃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른 시간을 허락해 두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시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한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성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나무는 더 높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다루십니다. 열매를 먼저 주시기보다 뿌리를 먼저 깊게 내리게 하시고 성공을 허락하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조급한 성취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시간이며 응답보다 하나님을 자신을 더 붙드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더 안전한 길로 주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의 계획이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147편 15절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면 그 말씀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기다렸던 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막힘없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눈에는 늦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에도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문제 인하여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게 하신 이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길 간절히 간구하므로 나가길 원합니다. 네, 오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임재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자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 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 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4장 2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용서하면 할수록 영혼은 더 건강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용서해야 할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용서를 하면은 상대방도 나도 함께 기분 좋아지는 그런 귀한 경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도 용서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용서하며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관계를 통해 자라는 희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개인적인 상실감과 사회적 영적 불안정성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남은 신랏 같은 희망을 상징한 희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영국의 상징주의 화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이 그림에는 둥근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 위에 눈을 가린 소녀가 낡은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여섯 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는 낡은 하프가 들려 있습니다. 하늘에는 작은 별 하나가 보일 듯 말 듯한 빛을 내면서 지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희망은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든 순간임에도 극복할 작은 실마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프가 망가져버렸지만 연주할 한 줄은 남아있는 상태. 어두운 하늘이지만 빛을 비추는 작은 별 하나는 떠있는 상태지만 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희망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을 대하는 자세가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는 세상에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자라나는 희망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는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달았을 때만 우리는 꺼지지 않는 횃불과 같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천국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극복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무학교회 시온 찬양대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주의 보혈은 바리톤 하종훈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적 프로테스탄트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개신교도들을 갖다 영어로 표현할 때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적 프로테스탄트인데요. 프로테스탄트. 처음에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캐톨릭에 대해서 오히려 캐톨릭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의 모든 교도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침례교가 대표적이고요. 또 오순절, 펜테코스터, 소위 말하는 이 순복음 계열 한국에서 다 개신교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성결교, 그 다음에 뭐 감리교 다 여기에 있습니다. 구세군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단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에 문체부라고 하죠.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표현했는데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로교단만 25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 다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침례교회 섹터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노나이트. 캐나다의 골프 키친 워틀루 같은 곳에 가면 한 도시 자체가 거의 이 메노나이트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 매넌 시몬스가 시작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뿌리는 침례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아미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년 전 미국 워싱턴에 초등학교에 총기를 든 사람이 들어와서 어린아이들 다섯 명을 동시에 다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 죽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들, 피살당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두 아미시였습니다. 채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사고 발생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저 사람 용서해 주라. 경찰의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다 용서해 주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아미시. 이 아미시는 17세기 말 스위스의 메노나이트 소속이었던 제이콥 암만이 메노나이트조차 세속화되는 것을 더 성경적으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전기, 문명의 이기들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오직 소, 말만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가보면 아주 그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외부에 있는 경찰조차도 이 아미시 마을 안에서 무슨 도둑 사건이 나타나면 외부의 침입이지 그 안에서는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없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역시 침례교 출신들입니다. 후트라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6세기 오스트리아의 모라비아 지역의 종교개혁자 제이콥 후트가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도 본래는 침례교도였습니다. 경건에 많이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침례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브레드린 라고 들어보셨나요? 브레드린. 우리 교회 내에 지금 브레드린 출신들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다 신실하지만 브레드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 처음 미국 가셨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칼 파워 씨가 한국 전에 왔다가 김장환 목사님 소년 김장환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이후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 요셉 목사 요한 거기 다 공부시키고 예전에 우리 교회가 사용했던 기독회관의 빌딩 옆에 거기가 예거 기념관이 있었는데 그 월드 예거 장로님이 바로 이 브레드린 출신입니다. 역시 침례교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는 것은 무슨 교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칭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뜻하는 용어인 이 프로테스탄트는 타락과 부패에 젖어가는 캐톨릭에 대항해서 그들에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항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 항거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채로 통용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개신교를 일컫는 보편적인 말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 역사적인 탄생의 의미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 그 말은 원래 진실을 옹호하고 엄숙하게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실, 진리를 지켜내고 그걸 옹호하고 엄숙하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원적 의미, 공적으로 진실을 증언하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두 개의 단어, 프로라는 말, 어디 어디 앞에, 어디 앞이 대중 앞에, 하나님 앞에 할 때 앞에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 칼빈 말했던 코람 데오, 라틴은 데오, 코람이란 말이 어디 어디 앞이라야 데오, 데오스, 하나님 앞에, 그 in front of God, 영어로 말하면 그런 맛인데 하나님 앞에서 델피 신전 가운데 둥근 천정에 큰 눈을 그려놓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천정화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예. 프로라는 말이 어디 어디 앞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중 앞에 테스트 프로테스탄트 할 때 테스트라는 말은 저항하다 반대하다 항거하다 대어들다 이런 말입니다. 그 테스탄트 붙이면 반항자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앞에서 반항하다. 이 두 개의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증언하고 앞에서 선포하고 앞에서 선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대중 앞에. 여러 사람 앞에서.

이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 것이 법정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선서할 때 그 선서, 그게 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테스탄트 할 때 단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할 때 그게 구약 성경 할 때 구약 Old Testament, 언약, 약속 이런 그 테스타멘트라가 바로 여기 말하는 테스탄트 할 때 테스트, 언약.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진실 진리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 테스타리였습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비난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이 정의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참이야,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쪽의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비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반대한다고 생각해서 붙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비진리의 사람들을 반대한 거, 비난한 게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는데 이것이 진리야 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 주장하는 사람, 이게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런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언제 쓰여졌는가? 16세기 150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배경의 설명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루터파로부터 생겨난 그 일인데, 구교, 캐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반대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를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구교에 의해서 그렇게 불려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그리고 성경 설교의 제목을 성경적인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가장 성경적 의미에서의 프로테스탄트, 아니 진리를 정말 수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진리를 선포했던 그 장면, 사실 이 장면이 프로테스탄트의 기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120명의 마가 다락방 공동체, 그들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내용이 뭐였죠? 방언으로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의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장사한 이후 사흘 만에 부활시킨 일, 이 전체의 일련 과정 일을 큰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고 들으는 조롱하기도 하고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야 이런 조롱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이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번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세주이고 그분은 너희가 죽였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참 영생을 얻게 된다. 반응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숫자가 그날에 3천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거룩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 함께 공동생활하는 생활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줬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의 용도에 따라서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함께

관리하고 나누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침례교로부터 나왔던 메노나이트, 후트라이트, 아미시, 브레더린이 거의 이러한 비슷한 공동체, 그 중에 가장 강한 공동체가 아미시였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무리가 이 초대교회, 바로 이러한 성령 체험한 후의 공동체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사가 있는데 날마다라는 말과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는 이 두 단어의 표현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하여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본문 말씀 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4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이 하루에 4번 기도합니다.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오후 3시 말고 또 저녁 6시에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사도였던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성전이 안에 있고 성벽을 건축할 때 성벽 안에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수문 앞 광장, 수문 앞 광장.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정오 때가 되기까지 그들이 막 통회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성경적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것입니다. 워터게이트 물문입니다. 수문입니다. 수문만 있는 게 아니죠. 마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문 들어보셨습니까? 양의 문입니다. 분문 들어보셨습니까? 똥 푸는 문입니다.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도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문 앞으로 사람들이 미문으로 가장 많이 드나드니까 이 장애인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앉아있는 장애인을 보고 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애인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았을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으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베드로가 또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지난번 설교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그리고 그 증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보고 들은 바를 그렇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잡으며, 누구를 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미 잡았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튿날까지 가두어뒀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몇 명이요? 남자의 숫자만. 근데 아마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더 많았을 거예요. 남자의 숫자만. 그리고 노인까지 다 한다면, 여인들까지 다 한다면. 지난번 설교할 때 3천이

2천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기도했던 12명의 사도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만 나타낸 것만 합해도 8,120명, 아니 여자와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 합한다면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을 해야했을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감옥에 들어가서 하룻밤 지났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관리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장로들 신앙의 연장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 원래는 서기관이라는 말은 기록하는 자들, 성경을 베끼는 자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 박사들, 성경 교수들, 신학교 교수, 요 사이를 말하면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 모두 교회의, 교계의 지도자들입니다. 계속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체포하여 심판했던, 신문했던 그때의 제사장이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의 아들이 요한입니다.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가 제사장직을 하고 그만두고 난 뒤 1년 동안 요한이 제사장, 대제사장을 합니다. 대제사장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야바, 그러니까 가야바의 처남이 요한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이 요한이고 사위가 가야바이니까 한 집안이 다 하는 겁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다 해 잡수시는 거예요. 알렉산더 당대에 또 제사장, 대제사장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삼권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7절 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신문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환자를,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살려주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우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가 비난하고 조롱했던, 너희가 반대했던 그분의 이름으로 계속합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 너희는 버렸지만 사실은 가장 요긴한, 없어서는 안 되는 집을 세우는 일에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계속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 이거 늘상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밖에.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가 없이하고, 너희가 보잘것없이 생각, 내가 형편없이 생각, 너희가 버린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은 없어.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요한은요? 참 신기하긴 신기해요. 요한도 어부예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개를 잡았을 때 베드로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그 요한이 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부예요. 어부니까 별로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공부도 못했던 사람, 아니 배운 게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겼는데, 이 사람이 이런 환자를, 이런 안전뱅이, 소위 말하는 장애인을 일으키고 이런 역사를 하니까, 그리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예전에 낚시하던 사람인데, 고기 잡던 사람인데, 뭐 어부였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더니만 사람이 달라졌네. 그 이야기입니다. 14절.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무슨 말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한 증거가, 증인이 그 옆에 있으니까. 계속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는 이제 내보냈습니다. 잡아와서 하룻밤 감옥에 가두어서 변론하고 심의하고 다 신문한 뒤에, 뭐 잘못된 게 없으니까 내보내고 난 뒤에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그냥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힐 만큼 다 알았던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도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 이거 너무 너무 확실하잖아. 그 다음 말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전도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오늘날 말로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19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 베드로가, 이 일이 있기 전 얼마 전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불 옆에서, 무슨 모닥불 옆에서 계집아이가 나와서 베드로 보고 너도 그 한 패지, 너도 한 당이지, 너도 예수하고 함께 있었지, 세 번 모른다고 나중에 뭐야? 저주하며. 근데 그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갓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앞에서? 공회 앞에서. 삼권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당대의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대제사장 가문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집중적인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누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죠?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는 사건이 뭐야?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이,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할 때,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건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나머지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세속적인 그 어떤 권위는 다 상대적인 권위입니다. 절대적인 권위와 상대적인 권위가 충돌하면 무조건 상대적인 권위를 포기하고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대적인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알지 못할 때에는 계집아이 앞에서도, 다른 말로 말합니다,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힘 앞에서도 조금만 위협만 당해도, 조금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얼른 바뀝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데 성령이 담대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 어떤 권위 앞에도, 어떤 권세 앞에도, 어떤 지위와 명성 앞에도, 어떤 물질 앞에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그것과 단호히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프로테스탄트라. 여러분, 이 권위가 절대적인 권위, 상대적인 권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 말고도 생내적으로 권위가 있어요. 부모님 나를 낳았어요. 난 부모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들은, 그래서 자녀, 부모님이라고 하는 권위는 많이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을 낳음으로.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생내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사회, 조직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조직사회 내에, 직장에서, 모든 권력 속에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이런 높은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물론 그 권세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 권세는 인정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성경이 본래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권위가 있어도 어떤 권력

0: 심지어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절대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뒤에 가면 12장에 가면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또 교회가 기도해서 추록하여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와 악의를 무시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포하듯 마치 사자가 용기를 갖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두 모인 자리 앞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에 대해서 그들을 반대하라가 아니고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를 부르짖고 선언하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무실감리교회 김반석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되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에서나 기업에서나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 학교 기관을 비롯해서 군대, 이 나라의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

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며칠 전 아는 지인분의 카페를 갔어요. 오랜만에 방문해서였을까요? 조금만 시켜도 이것저것 많이 내어주시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 맛보라고 초코 음료도 주시고 빵 한 조각을 주문하면 이것도 먹어보라고 다른 디저트도 내어주시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오마카세를 이분의 호의와 정성 덕분에 경험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감동과 감사로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절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말씀을 묵상할 때면 이 성경 구절도 맛보라고 건네어주시고 기도할 때면 이 제목을 두고도 기도해보라고 건네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은혜의 오마카세 아닐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바라며 오늘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뒷자리 6809님, 샬롬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수요일. 서머 스페셜 좋아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아침에 신청곡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듣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저도 요일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오늘은 수요일이라는 점, 또 복된 수요일, 또 이 아침 함께 해주시는 6809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이에요. 신청곡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우리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썸머 스페셜 아침 광장에 출석합니다. 믿음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승리의 나팔을 부는 하루 되소서. 멋진 보석 PD님, 오늘의 목소리 컨디션은 엑설런트이신가요?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 오늘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좀 엑설런트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또 주님과 함께 하니까 제가 엑설런트 안 될 수가 없네요. 오늘도 우리 이륙사이님 이렇게 정성어린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같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컨디션 우리 이륙사이

님께서도 엑설런트 하시죠? 뒷자리 9507님 보석 PD님 안녕하세요. 세바퀴도 다녀온 후에 우산 쓰고 운동 다녀왔답니다. 우와 PD님 찬양 들려주세요. 시와 그림의 임재 찬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이렇게 빠짐없이 다녀오시고 또 우산 쓰고 운동까지 하시면서 더불어 샬조아까지 애청해 주시는 우리 9507님을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이어서 우리 9507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시죠. 시와 그림의 임재.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행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야, 생각만 해도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는 말씀이죠. 나의 모든

필요로 하시고 먼저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십니다. 참 평안을 주십니다. 이 아침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라며, 그럼 이 말씀 함께 외치면서 우리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전방에 힘찬 말씀 발사! 준비되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아, 힘을 주는 말씀 한 번 더 선포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목자시고 저희를 부족함 없이 또 인도하시는 그런 가장 귀한 분, 가장 존귀한 분,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2642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야, 우리 9507님께서요 아멘,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행복의 비결이죠.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도 9507님 우리 방송하실 분들 이렇게 주님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4420님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축. 피디님 어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수기 작성했는데요. 극동방송에서 받은 은혜 사랑을 적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히히히. 신청곡은 일어나라 주의 백성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수기 작성하셨군요. 맞아요. 저희가 또 7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수기 작성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모전의 목적은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그동안 극동방송과 함께 나눴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한 번 더 기억해보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 4420님 늘 감사하고요. 신청곡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잠시 후에 함께 신청곡 나눌게요. 뒷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피디님 장미의 꽃말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장미의 향기처럼 은혜가 모두의 삶에도 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는 요즘입니다. 신청곡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합니다. 수요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장미의 꽃말이 사랑이군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희에게 또 장미꽃을 놔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전해주시잖아요. 오늘 아침 또 귀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청곡도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자, 여러분 오늘의 출첵 제쇼 요 두 글자 어때요? 목자. 자, 시편 23편에서 나왔던 이 단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의 출첵 제시어는 두 글자 목자로 받겠습니다. 와, 우리 이륙사이님 목자. 와, 제가 목자라고 딱 하자마자 바로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아셨죠? 아신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해서 보내주셨나요? 저희 또 통해버렸네요. 이륙사이님께서 또 목자로 이행시까지 출첵 제시어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오늘은 두 글자 목자고요. 이행시에 자발적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어제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 출첵 제시어가 들어가는 말씀 구절을 또 보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하셔도 좋고, 아니면 평소 외우셨던 말씀으로 보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억하고 입술로 말씀을 선포해보는 거예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목자 두 글자 출첵 제시어 들어가는 이행시 보내주셔도 좋고, 또는 말씀 구절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빵빵 쏘겠습니다. 뒷자리 우리 3072님 할렐루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창캉스를 누리는 요즘 아침입니다. 찬송과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제가 밀고 있는 단어인데요. 창캉스입니다. 찬양 방캉스. 여러분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면 마음껏 나눠주세요. 잊지 않고 꼭꼭 무조건 들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도 더불어서 기다리면서 우리 3072의 신청곡 영어 버전으로 함께 듣고 올게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스카프레노의 목소리입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때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효자동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와 편백 스프레이 그리고 아로마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뒷자리 2667님, 피디님 출첵합니다. 새벽 3시 30분부터 밭에서 약을 차로 치고요. 새벽기도 다녀와서 또 두 차를 치고 나니 약 치는 건 모두 마쳤어요. 7시 조금 넘었는데 벌써 등이 따끈따끈하네요. 이제 아침밥 먹고 교회 가서 일하다가 극동방송 듣고 서머 스페셜 좋아요 할 겁니다. 다양한 찬양 들으니 저의 영이 풍성해지는 것 같고 참 좋습니다. 극동방송 직원들 모두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새벽 3시 30분부터 밭에서 일을 또 시작하셨군요. 그 가운데 또 새벽 기도까지 다녀오시고, 세상에 세상에. 우리 2667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2667님의 그 건강을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 극동방송을 위해서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와 응원 아끼지 않으시는 이 2667님을 저희도 축복합니다. 뒷자리 우리 2642님,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출첵 제시어는 목자 두 글자인데요. 목, 목적 없이 헤매는 삶에 찾아오신 주님. 자,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적 없이 헤매는 저희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자유를 주셨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륙사님의 신청곡 이어서 함께 듣고 올게요. 예라모십의 주가 일하시네.

0: 스페셜.
1: 뒷자리 0688님, 에스겔서 34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지어다. 이 귀한 말씀 보내주셨고요. 목자가 잘 들어가 있네요. 자, 오늘은 출첵제시어 목자고요. 요 목자가 들어가는 이행시 보내주셔도 좋고, 또는 이 이행시, 또는 이 목자가 들어가는 성경 말씀 구절을 찾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이렇게 보내실 때 입술로 고백하면서 보내시면 일석사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7936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자랑스러운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이미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이죠. 1772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격 없는 저를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심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목자 이행시였군요. 야,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격 없는 저를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심 감사하다. 라는 멋지고 은혜로운 이행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행시도 좋고 목자 두 글자 들어가는 말씀 구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바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빵빵 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4420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시죠. 기프티드가 부릅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뒷자리 2312님 목자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목, 목자이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 참 좋은걸요. 뭔가 몽글몽글해지네요.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또 감사 감사로 충만해지는 이 아침입니다. 2312님 감사해요. 뒷자리 2357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와 함께하려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사소한 것이라도 그 하나라도 여쭙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되길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또 다짐이네요. 그럼 복된 하루 되기를 저희도 간절히 소망해요. 자, 이어서 우리 뒷자리 0594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선의 목소리입니다.

2657님, 샬롬, 하트 두 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출첵제시어 목자로 성경 말씀 써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 목자의 으뜸 되시는 맡은 바 사명에 영원한 상급을 주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목자가 들어가는 또 성경 말씀 구절을 찾으셨군요. 베드로전서의 이 5장 4절의 말씀, 그 은혜가 이 가운데 참 가득합니다. 영원한 상급이신 예수님을 또 사랑하고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루고 진리님 감사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목자, 오늘의 출첵제시어 목자인데요, 두 글자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목자로 이행시 적어주셔도 좋고, 또는 목자가 들어가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또 정성스럽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목적은요, 성경 말씀을 검색하고 또 나의 입술 한번 읊조리고 선포해보는 데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선물 빵빵 쏠게요. 7694님, 샬롬, 목소리가 빛이 나는 보서피디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감사해요. 힘이 나네요. 요즘 따라 지쳐가는 영육으로 해롱거리고 있는데 샬조아 덕분에 오늘의 에너지가 충전되고 있어요. 다들 찬양과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항해자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지금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7694님, 그래서 준비했어요. 박신아 콰이어의 항해자. 힘내세요.

1772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격 없는 저를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심 감사해요. 목자로 또 자연스럽게 이행시까지 나누셨습니다. 은혜가 되는걸요.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격 없는 저를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심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1772님 그리고 모든 방송하주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실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6809님의 신청곡으로 마무리 함께 할게요. 2642님께서요. 피디님께 드리는 오늘의 선물입니다. 라고요. 와, 오늘의 말씀 그리고 목자 이행시까지 이렇게 수기로 적으셔서 또 종이에 찍으셔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9507님께서도 찬송가 필사를 또 하셔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2642님, 9507님, 우리 방송하실 분들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출첵지시어 목자고요. 오늘 목자 들어가는 이행시도 좋고 또는 목자가 들어가는 오늘의 성경 말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찬양 듣고 오시죠.

0688님, 피디님 고맙습니다. 승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우리 함께 승리해요. 뒷자리 5670님, 야 버저비터 보내주셨는데요. 목자로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목, 목숨조차 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요. 아, 아주 은혜로운 또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피디님 목소리가 차분하고 진실하게 들려서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목소리를 또 사용해 주신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아주 복되고 은혜로운 이행시까지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제가 세 분을 한번 추첨해 볼게요. 우리 뒷자리 2657님,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을 또 목자와 연결지어서 보내주셨기에 제가 감동받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뒷자리 우리 2630님도 선물 드릴게요. 할렐루야, 목,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자, 자비와 믿음으로 주님의 양떼를 품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저희가 고백한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5670님까지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세 분은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들 또 신청곡들로 함께하니 메말랐던 저희의 심령에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저도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그돈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시원한 찬양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 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열등감과 교만으로 격동되는 마음을 돌이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격동되는 마음은 첫째, 열등감과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고해요. 오늘부터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을 묵상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인구조사, 즉 죄짓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회개하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연대순으로 이 사건은 밧세바 사건과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을 오를 때 백성은 그가 거짓말하고 살인한 것을 아맘리에 알고 있었기에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백성이 다윗을 거스르고 압살롬에게 간 것은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기도 하기에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 그래서 인구조사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징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병행 본문인 역대상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하지요. 다윗의 마음이 사탄에게 충동질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통일왕국이 회복되어 편안해지자 다윗의 마음에 지난날의 상처와 열등감이 다시 비집고 올라옵니다. 우리도 그래요. 죄를 오픈하고 간증할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며 창피해 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 하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무의식에 남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달궈진 화덕 같아서 작은 불씨에도 크게 격동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모아주신 것이지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죄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사탄의 괴계에 말려든 것입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통일왕국의 왕이라는 교만도 죄로 인한 열등감도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있나요? 아니면 편안해져서 도리어 교만해졌나요? 내 죄를 처절히 고백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까? 격동되는 마음은 둘째, 넘버 게임을 합니다. 열등감이 올라오니 넘버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나한테 용사가 몇 명인 줄 아느냐, 칼 뽑을 자가 130만이나 된다 하며 세력을 과시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 요압이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며 만류해요. 성공 중독인 요압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참으로 성경적인 충고였지만 4절에 다윗은 듣지 않고 오히려 재촉합니다. 왜 옳은 말을 안 들었을까요? 격동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압의 충고에 다윗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은 옳고 그름을 떠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요압과 사령관들은 9달 20날 동안 온 나라를 돌며 인구를 조사합니다. 정말 시간 낭비, 인력 낭비, 물질 낭비예요. 다윗은 그긴 시간에도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물리친 속국 같아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탄에게 점령당한 생각일수록 누가 말릴까봐 빨리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 혈기이고 욕심입니다.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지요. 모세도 인구를 계수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홍해를 건너 살아남은 것이 감사해서 행한 순수한 인구조사였어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우리도 늘 숫자에 약해요. 아이의 성적, 연봉, 요즘은 다들 주가 지수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심지어 내 아이가 몇 점인가를 넘어 옆집 아이는 몇 점인가까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숫자가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내려가면 두려워해요. 부자는 돈을, 교수는 학위를, 목회자는 교인 수를 자랑하는 것, 이런 게다 넘버 게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을 짓고도 간음과 살인을 했고 51편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기막힌 기근과 숱한 사건을 겪고도 이생의 자랑이라는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몰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숫자로 내 모습을 가리려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옳은 충고인데도 사랑이 안 느껴져 흘려버린 말은 없나요?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이 격동됩니까? 딸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괜찮은 엄마로 인정받기만을 원하던 이기적인 모습을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고 회개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이성적인 저와 달리 딸은 감성적이에요. 결혼한 딸이 둘째를 출산한 뒤 시도 때도 없이 엄마 나 힘들어 할 때마다 저는 아이 낳아 키우는 게 당연히 힘들지. 난 직장 다니면서 너희 둘을 독박 육아로 키웠는데 사위랑 공동 육아하면서 뭐가 힘들다는 거야 라는 생각에 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명절에 딸이 어려운 형편에도 비싼 한우 세트를 사왔어요. 저는 고마워, 잘 먹을게 라는 말 대신 집에 먹을 사람도 없는데 이 비싼 걸왜 사오니? 라며 핀잔을 주었지요. 며칠 뒤 딸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다고 수차례 얘기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엄마는 필요 없어. 이제부턴 아파도 연락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동안 딸에게 해준 것이 하나씩 떠올라 생색이 났지요.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 인구조사를 명령한 다윗처럼 억울한 감정만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오늘 말씀에서 요압의 말을 무시하는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며 저의 열등감을 보았어요. 열등감으로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며 딸을 공감해주지 못한 거예요. 또 가끔 손녀를 돌보아주고 물질 공세를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엄마라고 착각하며 인정만 받으려 했지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녀에게조차 세력을 과시하려고 한 저의 죄가 깨달아져 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말씀으로 제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사과하

0: 않도록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딸이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물어보고 잘 들어주겠습니다. 제가 묵상한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딸에게 나누며 기도해 주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의 방심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지난날의 상처가 별이 되지만 편안해지면 도리어 그 상처를 덮으려고 안 해도 될 자랑을 하게 되지요. 상처가 다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사건이 오히려 나를 사탄의 격동으로부터 지켜주는 최고의 환경임을 알아야 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넘버 게임을 내려놓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죄를 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내 마음이 격동되는 그 뿌리가 열등감과 교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끊임없이 격동되어 숫자로 나를 가리려고 넘버게임을 합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다시 상처가 되지 않고 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사건 앞에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길 원합니다. 자녀와 가족에게조차 세력을 과시하려는 저희의 교만과 열등감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비교와 정죄를 그치고 공감과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숫자와 성적과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넘버게임에서 벗어나 오직 내 죄만 보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시펜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 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 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 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0: 공모전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교회 박동암 목사님께서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를 넘어 성숙의 신앙으로 두 번째 망각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광야를 넘어 성숙의 신앙으로 두 번째

생각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장마철에 우산 500개를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무료로 빌려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나눠준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반납한 것은 몇 개였을까요? 40개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비가 올 때는 고마운 마음으로 빌려갔지만 비가 그치자 그 고마운 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비가 내릴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면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기억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억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억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첫째로, 기억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는 오해입니다. 기억은 내 지갑에 들어있는 돈처럼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둘째로, 기억은 노력하지 않아도 평생 갈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특히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절대 안 잊어버린다고 자신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기억이거든요. 셋째로, 기억은 필요할 때 떠올리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기억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억해 두지 않으면 중요할 때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노예 백성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기억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은 개인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기억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은혜를 잊지 않도록 힘써 지켜야 합니다. 본문은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억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했지만 그대로 두면 잊어버릴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잊지 말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기억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의지적으로 붙들라는 뜻입니다. 기억은 방치하면 사라지고 붙들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둘째로, 은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본문은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시면서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은혜가 단순히 지식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를 눈으로 직접 보았지요. 그러나 눈으로 본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길 때 믿음이 됩니다. 셋째로 은혜를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본문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은혜가 개인의 기억을 넘어서 공동체의 기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구원의 사건은 공동체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달려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대에게 이어져야 했거든요. 기억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믿음의 정체성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전수가 바로 신앙의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 가나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감사의 고백이 지금은 혹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말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아예 다 잊어버린 채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 광야를 넘어서 천국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감사로 우리 마음의 은혜를 힘써 지킵시다. 본문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말씀하세요.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냥 두면 이 마음의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의지적으로 붙들어야 하고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방치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키면 그 은혜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지킨다는 것,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의 의지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감사의 생명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감사를 쥐어짜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다 용서가 되어야 해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누가 발을 밟아도 다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되거든요.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달라져요.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에 이

은혜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은혜는 지키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은 매일 밤 잠자기 전에 감사 노트에다가 감사 제목 세 가지를 꼭 쓰신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리 돌아봐도 크게 감사할 일이 없더래요. 그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쓰셨대요. 또 어떤 날은 그런 것도 좀 쓰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당연한 것부터 쓰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분은 감사 노트를 쓰면서 얻은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씁니다. 왜냐하면 그때 감사를 안 쓰면, 힘들 때 감사를 안 쓰면 불평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상하게도 감사 노트를 쓰다가 보면 그 힘든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를 그냥 방치해 놓지 않고 감사 노트에 그 은혜를 기록하면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은혜를 지키면 아무리 상황이 또다시 힘들어져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도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기억되지 않아요. 힘써 지켜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 특히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감사로 이 마음의 은혜를 힘써 지켜서 천국 가나안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은혜를 마음에 새깁시다. 본문은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시면서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본 백성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그 일들이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특히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감정, 뜨거웠던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생명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믿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성경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보니까 메모가 많은데 특히 여기저기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은혜 받은 그 말씀 옆에는 꼭 이런 날짜와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2012년 3월 5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날, 2015년 9월 18일 기도 응답 받은 날, 2019년 6월 2일 다시 일어나게 하신 날, 중요한 순간마다 날짜와 함께 짧은 기록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성경의 그 말씀 옆에 여백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분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다시 펼쳐서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지. 아, 하나님이 그때 이 말씀으로 어둡고 캄캄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지 하면서 은혜를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잊어버릴까봐 기록합니다. 기억하려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잊지 않으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기억하려고 하면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남습니다. 그때는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머리로 기억할 때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삶을 붙드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으로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은혜를 다음 세대로 흘려 보냅시다. 본문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한 개인의 기억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이 은혜의 기억이 흘러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본래부터 이스라엘에게는 공동체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세워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므로 은혜는 자연히 후대에게 흘러가야 했습니다. 한 세대는 금방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믿음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게 하라고, 알게 하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하십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만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혼자 그 은혜를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우리 마음을 넓히시고 복음을 전할 담대함도 주십니다.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그렇게 흘러간 은혜가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들과 그 후대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할머니 권사님이 계셔요. 평생 신앙으로 사시다가 이제 병석에

0: 누워서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직 그래도 말을 하실 수 있을 때 그래도 손자들에게 인사를 시켜야겠다 싶어서 자녀들이 모든 손주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힘이 없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랑하는 손주들을 침대 곁으로 부르시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수님 믿어라. 이것만은 놓치지 마라. 그것이 내 유언이다. 그 말이 정말 마지막이 되었어요. 한 손자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날 할머니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내 인생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흔들릴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예수님 놓치지 마라. 예수님 놓치지 마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재산이 남을까요? 성공이 남을까요? 아닙니다. 믿음만 남습니다. 그분은, 그 할머니 권사님은 자신의 믿음을, 그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흘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도 전해지지 않으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하고 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조들이 무너진 이유는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망각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감사가 사라져요.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믿음이 살아나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로 마음의 은혜를 힘써 지킵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그리고 은혜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에게로 흘려보냅시다. 그래서 천국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교회 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